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요즘 조금 바삐 살다 보니 말하고 듣는 얘기들의 간이 조금 셌던 것 같아요. 속이 자꾸 부대끼는 느낌이라 오늘 아침 다른 일 제쳐두고 형님 라디오로 마음속 간을 맞추러 왔어요. 슴슴한 맛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바삐 살다 보니까 말하고 들을 때 간이 조금 셌었다. 그래요. 아니 그걸 본인이 느끼시는 거는 너무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 본인의 어떤 그 발언들이나 뭐 그 생활 속에서 야, 요건 조금 좀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뭐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에, 자기 자신의 이 발언들, 톤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에, 대단하십니다. 자, 직관적인 선곡인데요. 2958님이 청해 주셨어요. 브루노 마스의 Risk It All.

캐나다는 이렇게 뭐 동네에 그냥 여우들이 막 다니나 봐요. 오, 막 그 담 넘어와서 막 소세지 같은 거 집어먹고. 오, 대박이다. 붉은 여우. 네,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크래시 애덤스의 뉴 하트 들었습니다. 3152님이 청해 주셨고요.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배윤희 씨는요. 여우가 속세의 맛을 알아버렸네. 자주 올 수도 있겠는데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참 좋은 건 아닌데 그죠? 자연의 맛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인공적인 그 맛을 알아버린 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 그 맛으로. 이건 좀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우가 그 양념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소세지,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예. 한번 먹어보면 그냥 옛날 먹던 음식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뭐 열매나 따먹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못 돌아가지. 박지혜 씨, 바비큐는 못 참지 하셨습니다. 근데 뭐 바비큐를 해놓은 걸 가지고 왔나? 아니면 재료를 가지고 왔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

한복 같은 거 다 입고 계시면서 예, 이렇게 뭐 폭포 같은 데서 이렇게 명상도 하시고 그리고 드시는 물은 이렇게 황토물 가라앉혀가지고 그 밑에 항상 나오죠.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나는 뭐 이걸 먹고 참 좋아졌어. 막 이렇게 나오면

아, 그,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트윈스. 아니, 근데 또 타이거스 팬 여러분들이 들으면, 뭔 소리야? 우리가 얘기하지?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내가 가니까 오늘 거 이겼으면 좋겠다. 예. 어린이의 마음이죠. 어린이용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야구장에 가면 선크림 꼭 발라야 돼요. 예. 자, 김주현 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엘리엇 제임스의 네, Ready. 그리고 엘리엇 제임스 레디의 곡이군요. I think they call this love란 곡이에요. 엘리엇 제임스 레디가 그 가수 이름이네요. 이어서요.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까지 이어집니다.

쌍둥이야 똑같이 눈사람이 되어가고 있네 라고 해서 딸과 다이어트를 하려고 저녁 먹지 말자 약속했는데 식탁 위에 식빵을 보자마자 무너져서 내일부터 하고 일단 저 식빵 먼저 먹자 하며 둘이 식빵을 막 뜯어 먹고 있는데 남편이 또 쌍둥이였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자존심 상하네요. 아,

왜 이렇게 씁쓸하게만 느껴질까요? 에, 남들 커피 사주는 사이에 내 커피는 다 식어 있고, 에, 그냥 씁쓸한 커피, 커피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 쓴맛만 나고. 아, 이런 거 거절 못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그 1초, 1, 2초를 되게 딱, 이 말 하면 안 돼. 딱 참으면 되는데, 아니, 뭐, 한 잔 드세요. 뭐, 아, 뭐 내가 계산하면 되지. 뭐, 이거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 느낌 저는 압니다. 5566님, 어제는 주짓수 학원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더니 자세 잡고 주먹 뻗는 동작만 계속했는데 이게 뭐라고 땀을 줄줄 흘리고 온몸에 근육통이 왔네요. 그래도 건강한 취미가 생긴 것 같아 좋아요 하셨습니다. 주짓수 학원에 가셨다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뭐 주먹 뻗는 자세만 해도 이게 원래 쓰시던 그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날 뭐 섀도우복싱하고 이렇게 이런 거 아니셨잖아요. 그 처음 해보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쑤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운동하고 와서 몸이 쑤시고 그러면 뭐 기분이 되게 좋던데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자주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 10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자, 닭가슴살 세트 역시 보내드립니다.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김주희님, 6102님 청해 주셨습니다.

있을 때 눈물 콧물 진짜 막 흐르죠. 네, 꽃가루가 이제 조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2부를 마무리하는데요. 샘 라이더와 김민석의 Back in Love 듣고요. 3부에 뵙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서 출근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도 많으니까 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남동 부근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객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더 가서도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가 뚝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터 벤스의 Beat It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식단 파트너 특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 보호 드림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아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0: 이런 문자가 왔네요.
1: 네, 4923님. 장난감 사러 갈 때 아이들이 자꾸 위쪽에 있는 비싼 거 쳐다보려고 하면 허겁지겁, 헐레벌떡. 아니야. 위쪽은 파는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앞에 있는 것만 보세요. 말할 때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느낍니다.
0: 아,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 또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1: 5985님. 옷가게에서 점원분이요. 아, 요건 사이즈가 좀 작으실 거예요. 하셨는데 당당하게. 아니요. 이거 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입어봤는데요. 터무니없이 작을 때. 문을 열고 못 나가겠어요.
0: 아, 그쵸.
1: 단추가 근처도 안 가.
0: 근처도 안 가. 아, 근데 딱 보기엔 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옷들이 있어요.
1: 신축성도 없어, 옷이. 에이.
0: 그럼 이거 또 큰 사이즈 달라고 또 얘기 못 그렇죠. 하잖아. 그냥, 아, 나랑 좀 안 맞나요? 에, 퍼스널 컬러 좀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지난주에 이어서 2탄으로 함께합니다. 남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순간 보내주세요. 어쩌다 남자. 자, 음악 앨범이 신중하게 뽑은 세계 5대 미남. 알랭드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티모시 살라메, 그리고 김인석. 이렇게.
1: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거의 뭐
0: 네, 5대
1: 나 욕먹게 하려고
0: 5대 미남
1: 장 작가님 아주 저를 총알받이로 쓰시려고 나 욕먹게 뭐, 하려고
0: 근데 요 리스트를 보면은요 네네. 이게 그냥 뭐 지금 요 이 세대도 아니고
1: 네네
0: 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1: 알랭드롱부터
0: 알랭드롱부터 이어지는. 최근 티모시 살라메까지 다 합쳐서
1: 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0: 아 심한 건 어때 뭐 우리끼리 하는 건데
1: 아 그렇습니까
0: 뭐. 네네 우리 기준이니까
1: 네네
0: 예, 뭐
1: 알겠습니다
0: 미남이에요 미남이에요 네.

0: 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세트.
1: 5대강과 5대 미남 보유국. 대한민국.
0: 그렇습니다.
1: 자, 네. 2등에게는요?
0: 아, 2등에게는 역시 세계 5대 항구 도시.
1: 항구 도시도 보유국이기도 하고. 네.
0: 나폴리, 두브로브니크, 네. 산토리니, 포르토,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산. 크루즈를 타고 부산의 석양을 보실 수 있는 부산 선셋 크루즈 탑승권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들이 그렇게 발음하죠? 부산.
0: 부산. 네,
1: 부산.
0: 네. 그리고 2등에게는 네. 세계 5대 케이블카 명소.
1: 케이블카 명소.
0: 네. 5대. 3대 5대가 있죠, 지금.
1: 그렇죠.
0: 세계 5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 있어요?
0: 네, 케이블카. 5대 케이블카 명소. 미국 뉴욕 루즈벨트. 그리고 중국 장가계.
1: 아, 유명한 장가계.
0: 베트남의 바나힐.
1: 바나힐.
0: 스위스의 융프라우.
1: 융프라우.
0: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부도.
1: 제부도.
0: 제부도에서 탈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왕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아, 뭐 그냥 네네네. 선물이
0: 네.
1: 어마어마합니다.
0: 어마어마하네요.
1: 어마어마해요. 네. 자,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작아졌던 순간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류성국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0: 쭉 돌아 해서 돌았는데 벽에 문짝이 쫙. 아, 상상만 해도 막 제 몸이 막 이렇게 긁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1: 큰 소리.

0: 알았다고 했는데요. 쥐흉내를 내야 된다면서 저보고 쭈그리고 앉아서 쥐처럼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찍찍 소리를 내래요. 그래서 시킨 대로 찍찍찍찍 소리를 내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싸돈이 들어오셨어요. 그대로 점이 되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찍찍찍찍.
1: 네.
0: 아니, 박사도
2: 이럴 때도 얼음. 야구 퍼포먼스, 퍼포먼스. 예, 아, 참, 부끄럽네요.
0: 그렇습니다.
2: 4살이니까 뭘 하겠어. 그렇죠. 뭘 하겠어요? 뭐 그냥 시키면 다 해주는 줄 알죠.
0: 그렇죠, 그렇죠.
2: 예. 도깨비 망망이처럼.
0: 네, 네, 네.
2: 아, 참, 어떡하지. 이 동영상.

0: 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작은지.
1: 프리 사이즈가 아니야. 프리 사이즈인데.
0: 그러니까요.
1: 이름만 프리 사이즈지.
0: 에.
1: No 프리 사이즈.
0: 아, 그래서 가끔 이게 프리 사이즈? 아동복인가? 어, 아동들한테 어. 프리일 수 있죠. 아, 근데 이거 어른이 어떻게 네. 프리 사이즈라고 하지?
1: 입으면 너무 답답해. 프리하지 않아. 느낌이.
0: 그, 아유,
1: 꽉 욱제 나를.
0: 프리 아니죠.
1: 네. 네.
0: 프리 아니야.
1: 그렇습니다.
0: 그, 프리 사이즈가 좀 이게 진짜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 조진기님.
0: 네.
1: 모임에서 놀러 가서 게임을 하는데요. 부부끼리 업고 뛰는 게임이었는데 다른 부부들은 당연하게 남편이 아내를 업는데 저희 부부는 서로 업을 수 있어? 당신이 업는 게 낫지 않을까? 상의하고 결국 아내가 저를 업고 뛰었습니다. 1등 했어요.
0: 와우.
1: 그땐 상품에 눈이 멀어서 업히긴 오. 했는데 와이프 등짝에 업힌 제 모습을 지우고 싶네요.
0: 이럴 때는
1: 당신이 업는 게 낫지 않을까?
0: 내가 보기엔 당신이 하는 게 확률이 높아.
1: 야, 근데 그게 맞았네요.
0: 이럴 때 약간 좀 엎여 있는 순간 그 시간이 좀 부끄럽잖아요. 영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얼굴을 묻으세요. 아내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1: 아...
0: 꼭 안겨서 가는 거지. 백허 가는 식으로.
1: 진짜 친한 친구들이면
0: 네.
1: 이거는 계속 놀림거리인데.
0: 아, 그쵸.
1: 부부끼리 만날 때마다.
0: 그리고 이런 영상은 꼭 남아.
1: 그게 남죠.
0: 남아.
1: 아.
0: 그래서 어쨌든 국제적인 명제를
1: 화제가 돼. 해외
0: 뭐,
1: 토픽.
0: 뭐 100만 뷰. 100만 아, 1억 뷰.
1: 그렇습니다.
0: 네네네네. 아, 그래요. 아, 아내분이 근데 상당히 좀 어, 네, 건강하신. 네.
1: 또 좋죠. 둘 중에 그래요. 하나라도 건강하면 좋죠. 아니, 뭐. 그럼요, 잘 됐죠, 그럼요. 뭐.
0: 네. 둘 중에 하나라도
1: 둘 다 허약한 것보단
0: 가족을 지켜야지.
1: 누구 한 명은 살아남는 거지, 뭐.
0: 맞아요.
1: 네.
0: 신종섭 씨, 대상포진이 걸렸다길래 저요? 저 아직 젊은데 대상포진에 왜 걸리죠? 라고 했더니 의사쌤이 차트를 쓱 보더니 아, 젊은 편이 아니세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1: 아 그렇죠.
0: 아, 아니 안 젊으세요. 안 젊으세요.
1: 너 늙었어요. 다른 편이잖아. 네. 너 늙었어. 그렇죠.
0: 너 늙었어. 오해야.
1: 오해야.
0: 오해야. 이 정도면 늙은 편이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0: 안 젊으세요.
1: 아 창피하죠. 창피하죠. 네. 7419님.
0: 네.
1: 아내가 차를 고치러 정비소에 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견적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왔대요. 아 무슨 100만 원이 나와. 아 나한테 견적서 보내봐. 네. 일단 큰 소리를 치고 견적서를 봤는데
0: 아 큰 소리 나오지.
1: 네. 당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0: 모르지.
1: 그래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해서 아 그냥 해. 아, 하는 게 맞아. 정상이야. 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다급하게 아니야. 그냥 해. 그분 바꾸지 말고 그냥 해. 그분이 맞는 것 같아. 맞아 해. 외치는데 제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아
0: 그분 내가 잘은 모르지만 네네네. 정직한 분이야.
1: 네네네.
0: 나 신뢰할 수 있어. 왠지 느낌이 신뢰할 수 있어.
1: 아니 아니 그냥 해. 아니, 하는 게 맞아. 뭐 이러니까 그분도 네. 그런 소리 들으시면 전화기 너머로.
0: 그쵸.
1: 자기가 무슨 뭐 약간 이제 뭐 눈탱이.
0: 그렇죠.
1: 흔히 얘기하는 네. 그런 걸 하는 거라고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셔서.
0: 아니 근데 이제 뭐 다 정직하고 네네네네. 그 좋은 분들이지만 가끔 네네. 그런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예. 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우리가 차 전문가가 아니니까.
1: 아니니까 모르죠.
0: 예, 네, 뭐 이렇게 네. 뭐 트랜스미션 관련 뭐
1: 여기 많아요.
0: 뭐 루브리컨트 뭐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봐도 그쪽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1: 거의 뭐 그 의사 선생님들
0: 지병원에서 막 찾아봐. 그게 뭐지? 모르니까.
1: 모르니까.
0: 에.
1: 아 너무 어려워요.
0: 아 진짜. 김범철 씨 단골집이라고 사람들한테 생색내며 내가 가면 서비스도 장난하냐? 하면서 굳이 멀리까지 찾아갔는데 주문하면서 여기 감자탕보다 뼈찜이 찐이야 했더니 직원이 하는 말. 사장님 바뀌어서 뼈찜은 안 한 지 1년 넘었어요.
1: 단골집이라고 네.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네. 멀리서 다 왔는데.
0: 멀리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

0: 구급차가 아니고 소방차야. 다시 보니 소방차였습니다.
1: 두돌 아이가.
0: 어머니, 구급차가 아니고 저것은 근데, 소방차예요.
1: 근데 얘네들이 더 잘 알 수 있어.
0: 아, 차예요.
1: 맨날 갖고 그러거든.
0: 아, 엄청 잘 알아.
1: 그 미세한 그 차이를 얘네들 다 알아요. 아, 전문가지, 전문가.
2: 전문가죠.
1: 전문가지. 삐뽀 삐뽀적으로는 뭐야. 이뻐 전문가지.
2: 그렇습니다.
0: 아, 공룡 같은 것도 너무 잘 알잖아.
1: 진짜. 공룡. 어떻게 그 이름을 잘 외우는지
0: 몰라. 무슨 헤르톱스 뭐 몬톱스 뭐
1: 뭐 사우루스.
0: 얘네는 무슨 사우루스 뭐.
1: 얘네는 익명이에요. 뭐 다 알아 다 알아. 진짜.
0: 험악형이 생겼지만 주식동물이라고. 뭐.
1: 근데 또 어느 시기가 딱 된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0: 안 봐요.
1: 네.
2: 그렇습니다.
1: 자,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김영규 씨가 청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한없이 작아졌던 순간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들었습니다. 자, 한없이 작아졌던 순간들 우리 삶 속에 늘 존재하죠.
1: 네.
0: 네. 자, 계속해서 그런 순간들 만나볼까요?
1: 네. 4206님.
0: 네.
1: 지난주에 와이프랑 쇼핑몰에 갔는데요. 주차 자리가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차들이 다들 진짜 슈퍼카들이라 와이프한테 조용히 부탁했어요. 자기야, 내릴 때 문 살살 열어줘. 부탁해. 정말 조심조심. 절대 옆 차랑 닿으면 안 돼. 아, 이럴 때 좀 작아진다고.
0: 아.
1: 사실은 여기는 안 되죠.
0: 안 되죠.
1: 슈퍼카들이 이렇게 있으면,
0: 네.
1: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이, 아니, 여기 자리 있는데 왜 안 돼? 아니야, 여긴 되면 안 돼. 여긴 되는데 아니야.
0: 이럴 때는, 아내분을
1: 네네.
0: 입구에 내려드리고.
1: 내려드리고.
0: 네, 내려드리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1: 걸어가는
0: 예, 예.
1: 게 좀 불편하다면.
0: 네, 그런 서비스. 네, 내려드리고, 이제 한 1km 전방. 안전한 게 좋지.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
1: 근처에 그냥 공영 주차장 다른 곳.
0: 한번 긁으면 몇 천인데.
1: 그렇죠. 아,
0: 네, 그렇죠.
1: 굳이 뭐 그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0: 아, 뭐 굳이 뭘 만들어. 네네네. 그런 문제를.
1: 그렇습니다.
0: 네네. 좀 걸으면 뭐 그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1: 좋죠. 네.
0: 네. 그런 시스템.
1: 네.
0: 7468님. 강릉 여행을 갔는데 해변에 머슬 비치가 꾸며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허공에 달린 링을 한 손으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이거 할 수 있어? 라길래 아, 오빠 특수부대 출신인 거 잊었어? 이 정도는 10초 만에 왔다 갔다 왕복하지 했는데 한 손 떼자마자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머 어떡해 하는데 그대로 기절하고 싶었어요.
1: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저 이거 영상으로 봤어요. 이거 이렇게 약간 원숭이가 이거 타자니 그거 하듯이 이렇게 링을 쭉쭉쭉 하면서 아,
0: 잡았는데 뚝 떨어져.

0: 땅에서 기는 거야 이렇게. 오빠가 이런 거 이렇게
1: 네네네.
0: 지금 이렇게 침투하는 거야. 저게
1: 특수부대 이렇게
0: 특수부대를 이렇게 땅을 기어서 이렇게
1: 안 보이게
0: 잘 안 보이시나. 네. 땅과 한 몸이 됐어.
1: 아니 해야죠. 특수 20-30년 전에 특수부대 나온 거를 계속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뭐 2-3년 전도 아니고
0: 지금 배도 많이 나오시고 네,
1: 30년 전 특수부대 네네네.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아 힘들다. 그렇습니다. 힘들다.

0: 공이 날아오는데 순간 햇빛 때문에 안 보여서 손을 올려서 가리다가 공이 그 손에 맞아서 바로 퇴장이 됐어요. 필드 위에 손흥민이라고 떵떵거려놨는데 이제 찍소리도 못합니다. 눈부셔. 소녀처럼. 이 축구선수가 눈 가리는 게 어딨어요. 눈부셔 하고 손으로 가리시다가 그 손에 딱 맞아갖고. 이거는 왜냐면 너무 결정적일 때 이거는.
1: 그죠.
0: 네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심판이 이제 뭐 파울을 준다거나 뭐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팀에서 빼는 거예요. 너 나와! 너 나와! 28번 너 나와! 교체. 야. 쟤 빼! 막 이래서. 이제 그런 너무 치욕이죠.
1: 너무 사실은 그 좋은 순간 아니에요. 그쵸. 골을 넣을 수 있는 순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햇빛을 가리면.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까만 거 같은 거 칠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거 하잖아요.
0: 그래도 이겨내야죠.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면 뭐. 눈이 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1: 그치.
0: 경기 중에.
1: 네네. 하필이면 또 거기 손을 맞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진짜. 네. 아쉬운 순간이 였습니다. 네. 6468님, 남편 파마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남편 머리를 보면서 파마 잘 나오는데 머리가 잘 나오는데 머리 같으니 너무 얇은.
0: 잘 나오는 머리.
1: 잘 그렇죠. 나오는 머리겠죠? 네. 네. 파마 잘 나오는 머리 같으니 너무 얇은 로트로 말면 뽀글거려요. 굵은 로트로 말아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요. 지난번에 굵은 걸로 말았다가 금방 풀렸어요. 얇은 걸로 말아주세요. 굵은 거 안 돼요. 절대. 참견했다가 저희 남편 마이콜 됐습니다. 미안.
0: 이거 안 풀리죠.
1: 그래요.
0: 이게 한참 가요, 또.
1: 네네네.
0: 갑자기 머리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상당히 짧아지잖아요.
1: 그쵸.
0: 약간 그 부처님. 부처님 헤어스타일. 네네.
1: 요즘
0: 이제 석가탄신일
1: 제철이잖아.
0: 네네.
1: 그 스타일 제철이에요.
0: 네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는데
1: 제철이에요.
0: 약간 또 그런 스타일이 되십니다.
1: 네. 어디 앉아 계실 때 손을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딱 들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부처 코스프레.
0: 네네.
1: 부처 코스프레.
0: 그렇습니다.
1: 야, 그래서 마이콜이 되셨구나.
0: 그렇습니다.
1: 그걸 그걸 로트라고 하는군요.
0: 로트. 플라스틱 요 막대 같은 거. 짧은 거. 네네네.
1: 그 얇은 로트를 해주세요. 제가 굵은 로트를 했다가 그냥 바로 풀려가지고. 네.
0: 고혜진님.
1: 네.
0: 아내랑 마트에 갔는데요. 아내가 집에 쌀이 떨어졌다면서 20kg는 너무 무겁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어? 20kg 정도는 어깨 그냥 탁 메고 가면 돼. 했는데
1: 멋지다.
0: 한 발자국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여보, 카트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이거 어떤 그래요. 느낌인지 알아요.
1: 그래요.
0: 무릎이 이렇게 한 걸음 했는데 너무 시큰한 거야. 이렇게 꾹 했는데 무릎이 나갈 것 같아.
1: 근데 그 20kg는요. 이 정도는 사실 어깨에 올리면 머리에 올리거나 일단 올리기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올리는 과정이 좀 운동을 안 하신 분이면 그렇죠. 좀 무거울 수 있어. 들어올리는 과정이.
0: 그렇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나갈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20kg는 남성들은
0: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20kg는 뭐
1: 네, 그렇죠. 거의 풍선 개념이잖아요.
0: 이게 뭐. 그냥 풍선 아니고 헬륨 풍선.
1: 헬륨 풍선.
0: 네.
1: 그거 올라가면 잡아야 돼.
0: 이거 되려 막 잡아줘야 돼요.
1: 그렇죠.
0: 좀 끌어내려야 돼요. 너무 가벼워서.
1: 네.
0: 너무 가벼워서 사고 나요.
1: 예, 다 끝났죠. 다 했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다.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0: 자, 수고하셨고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The Tramps의 Disco Inferno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소통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이용도 크게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는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방화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뒤칩니다. 여의하려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방향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여기는 한강대교를 모가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행주대교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5: 아, 네. 그림체 뭐. 말씀하시나요?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4: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7: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8: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7: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0: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다양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마다 치킨, 문화상품권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등등 통 큰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로, 문자로, 그리고 콩으로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1: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모발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고품격 음악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의 코너에는요. 무려 1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씨야, 김현지, 이보람, 남규리 씨가 출연을 해서 기가 막힌 라이브를 들려줬죠. 신곡 스테이가 많은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자, 씨야의 여러 히트곡 중에서도 유독 박명수 씨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박명수 씨의 최애곡 뭐죠?
1: 높은 구두를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죠.
0: 박명숙 씨 덕분에 역주행까지 기대되는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1번
1: 연한 부두,
0: 2번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바람잡이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1: 네, 시아의 노래 중 박명수 씨의 최애곡을 맞히는 문제였죠. 정답은 3번 구두였고요. 예.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0: 자, 다음 순서 가보겠습니다.
1: 네, 음악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0: 예.
1: 라디오쇼의 함석가위 김세스라 PD가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아주 얄궂게 잘라서 들려줍니다. 저랑 박명수 씨도 오늘 정답 모르고 있고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정확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0: 자, 정답자 10분 뽑아가지고요. 간장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좋다. 아, 그냥 맞히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 출제자 김세스라 PD의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의 힌트는요. 너무 설레서 이러기도 하고요. 너무 화나서 이러기도 해요.
0: 아, 이게 뭐죠?
1: 그러니까 너무 설렐 때도 이런 현상,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예. 너무 화날 때도 이렇게 된다.
0: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1: 고혈압. 아니면 뭐
0: 당뇨는 아니고
1: 발만 동동 아니면 뭐 안절부절
0: 이러지도 못, 설레서도 이러기도 하고 너무 화나서 이러기도 하고
1: 총 맞은 것처럼 막 뭔가
0: 저 죄송한데 뭐 드셨어요?
1: 예?
0: 뭐 드셨어요?
1: 아니 왜요?
0: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러셔가지고 뭐 몰래 뭐 드신 줄 알았어요.
1: 아니,
0: 그건 아니고 망설임 안절부절
1: 그런 느낌이죠.
0: 안절부절 하는 누가 뭐가
1: 안절부절?
0: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 이러지도 못
0: 제자리 걸음
1: 제자리 걸음 김종국 씨
0: 제자리 걸음 맞네. 그잖아 설레도 안절부절 화나도 이 제자리
1: 맞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 일단 그쪽으로 물어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맞춘 겁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듣습니다. 아니네.
1: 너무 아닌데
0: 제자리 걸음 아니네.
1: 너무 아닌데 여성 보컬 목소리 같은데요.
0: 예예예 예,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아이고 어렵다.
0: 히가 뭐예요? 히.
1: 에?
0: 히미야카
1: 다비치의 파리파리?
0: 파리파리. 파리파리.
1: 막 빨리빨리 막 어떻게.
0: 그러네?
1: 어?
0: 그렇잖아.
1: 어?
0: 설레니까 빨리 가서 고백하고
1: 그러니까
0: 싶고.
1: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0: 너무 화나니까 빨리 가서 빨리빨리 하고 싶고.
1: 빨리빨리.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히하고 음이 떨어지는데? 히미. 히가 아니고 히가 아니잖아 그게. 김미어코 이거죠?
1: 예. 이거는
0: 피곤하네, 이거.
1: 너무 어렵다.
0: 아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 되잖아. 제자리 걸음.
1: 그렇죠. 힌트대로
0: 뭔가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
1: 자, 힌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너무 설레서 이러기도 하고 너무 화나서 이러기도 해요. 뭘까?
0: 웃는 거 아니야? 웃는 거?
1: 막 허탈한 헛웃음.
0: 기대.
1: 너무 설레면
0: 무표정.
1: 막
0: 히
1: 콩닥콩닥. 화나면
0: 안 되겠네. 두 번째 힌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주세요. 뭐야 이게?
1: 물 속에서 뭐
0: 내가 제일 잘 나가.
1: 다시 한 번 아니요. 2단계.
0: 예. 아니, I don't care 이거 아니야. I don't care.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1: 21.
0: I don't care. 에에에에에 맞잖아.
1: 약간 그런 그런 사운드인데.
0: 그지? 왜냐면 설레도 나는 괜찮아. 화나도 나는 괜찮아. I don't care. 에에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ah. I don't care. 맞잖아. I don't care. 에에. I don't care. 에에에에. I don't care. 에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2NE1의 I don't care로 가겠습니다. I don't care. 예, 예.
1: 저희가 힌트가 총 3단계잖아요.
0: 미치겠네.
1: 오늘 3단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점오 힌트 있습니까? 2.5 단계.
0: 그래,
1: 점오.
0: 이제 마지막 힌트 주세요.
1: 예, 한 번만 더.
0: 점오 힌트요? 아나나나. 아나나나. 뭐지 이게? 아나나나.
1: 오마이걸?
0: 아니야. 엑시드. EXID. 아나나나. 그 노래 뭐더라?

0: 그래, 위아 이거 말고. 아나나.
1: EXID의.
0: 어. 아나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 맞아 맞아.
1: 위아래 아니에요?
0: 아, 위아래 아니야. 나나나나 이게 있어. 위. 어, 아래,
1: 아 제목이.
0: 위 아래. 아닌데.
1: 어, 위아래 아니에요?
0: 위 아래 위 아래. 너무 설레서.
1: 너, 너무 설레서 막 어쩌, 몸을 위아래 위아래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아니야?
0: 혈압이.
1: 혈압 혈압이. 그렇지. 혈압이.
0: 혈압이.
1: 어, 내 기분이.
0: 알았어 알았어.
1: 내 심장이.
0: 예, 예, 예. 그러면. 좋아요. 그럼 자 마지막 3단계 드리겠습니다. 네. 3단계 주세요.

0: 아니네요.
1: 이거
0: 보기 좋게 아니네요.
1: EX양지 아닌가?
0: 아니에요. 아,
1: 위 아래 이거 맞는 것 같아요.
0: 아, EXID는 맞는데
1: 모르겠는데
0: 제목이
1: 그래요. 일단 그러면 일단 여러분 예. 이 노래 들을게요.
0: 그렇습니다. 예,
1: 듣고 나서 얘기하죠.

0: 맞네.
1: 가수는 맞힌 거예요.
0: 나도 응, 나나나 이게 위 예. 아래 위 이게 아니야. 맞아요. 나도 알았어. 예. 아.
1: EXID에 예. 덜덜덜.
0: 그러니까
1: 정답은 덜덜덜이었습니다. 예, 예, 예. 박명수 씨께서 아까 좀 전에 예. 엑시드 엑시드라고 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0: 정말 추잡스럽네요. 예.
1: 마음이 제가, 급하셨으면
0: 제가 EXID랑 친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얼마나 급하면 제가 엑시드
1: 모를 리가 없죠.
0: 엑시드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1: 오해하지 마시고
0: 이해해 주시고 EXID 우리 멤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네. 급해서 그랬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야도 재밌잖아요. 예,
1: 진짜로
0: 예.
1: 설레면 예. 막 덜덜덜.
0: 맞아.
1: 화가 나면 또 덜덜덜.
0: 아유, 너무 그렇죠? 웃기다. 너무 예. 웃겨 지금. 아 너무 웃겼어요. 예. 엑시드. 예. 엑시드.
1: 예, 아 거의 예. 맞췄는데.
0: 아유 너무 네. 재밌습니다. 예, 좀 정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저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간장 세트입니다.
0: 선물 드릴 거예요. 자, 투어스의 노래죠. 널 따라가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또 여러분 퀴즈 풀어보죠.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5: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4: 상큼하게, 밝게, 기분

0: KBS 쿨 FM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1: 다음 전화 여보세요.
2: 정답. 핑크 노노노.
1: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2: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3: 정답이에요.
1: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3: 10번.
1: 피자 쿠폰 방금요.
2: 그렇죠.
1: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2: 17번.
1: 홍삼 세트.
3: 홍삼.
2: 아이고 좋네요.
1: 하지 말라니까 그거.
2: 아 죄송합니다. 64번.
4: 64.
1: 오
4: 뭐야?
1: 압박 스타킹.
3: 오.
1: 70가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엑시드의 노래 듣고 왔고요.
4: 엑시드.
1: 네, 아, 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거는.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 모바일 모바일 퀴즈쇼 이거 저 태진 씨 어떻게 하는 겁니까?
4: 아, 진짜
1: 예.
4: 2부는 정말 여러분들께 선물 퍼드리는 시간입니다. 3단계 예. 전화연결 고스톱 퀴즈고요.
1: 예.
4: 1단계는 치킨 상품권이 걸려 있어요. OX 퀴즈. 2단계는 무려 문화 상품권 10만 원이 걸려 있어요.

0: 말씀드립니다.
1: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참가자 모시고 문제를 또 풀어보죠.
0: 아, 5892님이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총 맞은 것처럼의 백지영이에요. 예. 명수 오빠 저 기억하시죠? 아유, 당연히.
1: 예. 백지영 씨는 뭐 너무너무 친하고 아유, 그렇죠. 30년 가까이 같이 방송을 했죠. 백지영 씨.
2: 명수 선배 오랜만이에요. 지영이에요.
1: 저 이지영 씨 아니에요? 이지영.

0: 저도 모르고 하겠어요.
1: 어떻게 예, 백지영 씨 예. 아닌 네, 것 반갑습니다. 같지만 네. 그래도 백지영 씨 근황 한번 알려주세요.
2: 아, 네. 지난주 신지희 씨 결혼식에 못 오셨잖아요. 선배.
0: 네, 네. 외국에 있었거든요.
2: 네. 네. 그래가지고 방송 잘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무슨 예. 얘기 하신 네. 거예요?
1: 거의 한 달여 전 같은데.
0: 예, 이상한 예, 무슨, 예. 아니 방송을 잘 봤다니 무슨 말이야. 예, 예. 제가 찍은 건 아직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예,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뭔가를 준비하셨는데 서로가 좀 맞지는 않았지만 백지영 씨의 노래는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제 문제를 네. 풀어볼 텐데.
1: 좋습니다.
2: 네.

0: 어려웠나요?
1: 좀 당황스럽네요.
0: 네. 아, 너무 이게 너무 세게 말씀하셨어. 오!
1: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정답을 알려드리죠.
0: 네. 이거는 예. 그 비브리오균이 아니라 대표적인 식중독균이 살모넬라균이고요. 비브리오균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비브리오균은 주로 이제 어패류나 해산물을 통해 발견되는 식중독균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달걀이나 닭고기 쪽은 살모넬라, 그다음에 해산물 쪽은 비브리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 아쉽다.
1: 자, 애청자께 문제 하나 내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0: 다음 분을 기다릴 동안 여러분께 선물 드릴게요. 10분 추첨해서 피로 회복 발 패치를 보내드릴 겁니다.
1: 네.
0: 자, 문제입니다. BTS가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어요. 201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 하프타임쇼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게 된 건데요. 이 96년 역사의 월드컵에서 하프타임쇼가 펼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BTS 샤키라와 함께 하프타임쇼를 꾸며줄 또 한 명의 가수가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팝의 여왕이고요. Like a Virgin, 보그 등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음악, 패션, 퍼포먼스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마돈나, 2번 비욘세, 3번 리한나, 4번
1: 마라도나.
0: 마돈나, 월드컵이니까 예. 마돈나, 비욘세, 리한나, 마라도나.
1: 마라도나.
0: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인 거 아시죠? 10분 추첨 피로회복 발패치입니다.
1: 이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메테리얼 걸.

0: 자, 정답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 BTS 그리고 샤키라 그리고 이 가수가 오르죠. 바로 1번 마돈나가 정답이고요.
0: 예.
1: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모실 분은요.
1: 1759님.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1: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치킨 먹고 싶어서 퀴즈 신청합니다.
2: 치킨 먹고 싶어서 이건 전화한 거예요.
1: 한석규 씨.
0: 예, 예, 제가 이건 한 건데 밖에서 많이 안 놀라네요.
1: 네. 예. 정성우 씨 같은데요.
0: 예, 너무 안 똑같아가지고. 치킨 먹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안 비슷하네. 자, 한석규 씨.
3: 명수 씨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1: 이분 뭐 전래동화 해설자인데 아니에요?
0: 예. 저 죄송한데 저보다 더 하시잖아요.
3: 명수 씨 제가 더 잘하죠.
2: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어떻게 제가 또 똑같은데 안 똑같다 그러세요?
3: 예. 아닙니다. 제가 한석규입니다.
2: 무슨 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한석규예요.
0: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뭐 둘 다 좀 이상한데요. 예, 네. 예. 자, 최근에 하신 작품이 뭐죠?
1: 네, 네.
3: 제가 최근에 여러 작품을 했죠.
1: 아,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0: 가장 최근에.
3: 최근에 제가 넘버 3 했었죠.
2: 넘버 3가 아니고 시리잖아요, 시리.
3: 아, 맞다. 그걸 제가 시리 했었죠.
1: 예. 30여 년 정도 전 아니에요?
0: 넘버 3.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재미 예. 재밌었고요.
1: 네.
0: 자, 한석규 씨가 맞든 안 맞든 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청자들이 전화 주셔서 재밌게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문제 잘 풀어주시고요. 치킨 상품권 먼저 시작합니다. 잘 풀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0: 발명의 날입니다. 이날은요, 이 세종 23년에 세계 최초로 이것을 발명하고 반포한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졌죠. 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시계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3초 시간입니다. 3.
2: 정답.
1: 2.
2: 5.
1: 5. 그렇죠.
3: 아, 오늘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요.
1: 정답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3: 이거
1: 어떻게 저게 해시계가 되겠어요? 아니죠.
0: 예, 마지막 인사 없이 그냥 전화가 끊겼습니다.

0: 쉽게 날아가셨네요.
1: 네.
0: 자, 세 번째 분까지 날아가시면 저희가 지금 노래로 때워야 되는데요. 하루에 세 번만 이렇게 연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 세 번째 분 어떤 분이에요?
2: 안녕하세요. 최용만입니다. 명수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최용만 씨.
0: 예, 최용만 씨 얼마나 비슷할지. 자, 최용만 씨.
3: 최용만입니다.
2: 아, 예, 아, 요즘 예. 방송 많이 하시던데요?
3: 네, 요새 조작 좀 많이 바빠요.
0: 소영준 선생님, 아, 이제 제가 많이 바빠요. 바쁘라, 바빠. 소영준, 제대로 해주세요. 최용만으로 가실 거예요? 소영준 선생님으로 가실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3: 최용만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 최용만 씨는 키가 몇이죠?
3: 2m 77이에요.
2: 뭐, 죄송합니다. 치과는 늦게 해주세요.
0: 죄송한데, 치과 치료 받으세요? 아니 제대로 해줘. 예. 키가 몇이라고요?
3: 2m 17이요.
0: 알겠습니다. 아, 좀 이제 사랑니 빼셨나 봐요. 예. 최용만 씨가 사랑니 빼가지고
2: 아니, 오늘 이상. 발음들이 뭐 남바 쓰리 아, 예, 이메다.
0: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뭐 치과 치료를 받든 안 받든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2: 네.
0: 예, 좋습니다. 잘 때우시기 예. 바라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치킨 상품권 걸려 있습니다.
1: 요즘엔요.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뭐 계산까지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갑을 열고 현금을 내고 잔돈까지 야무지게 받곤 했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잔돈을 순 우리말로 하면 우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주 시간입니다. 3, 2, 1.
2: 말씀하세요.
4: 1번 맞다.
2: 아, 갑자기.
0: 저 죄송한데.
2: 아, OX인데.
0: 1번 맞다는 1번 한 적도 없고요. 이거 경경, 그리고 3초 안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다 해서 최용만이 풀렸어요.
2: 그러니까.
0: 1번 맞다! 이렇게. 저, 최용만 씨.
3: 예.
0: 3초 시간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2번만 봐주는 거예요.
3: 예, 예.
0: 정답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3, 2, 1 했는데 안 하면 바로 땡입니다. 아시겠죠?
2: 네, 약간 옐로우 카드로 예. 드릴게요.
0: 좋습니다. 자, 1단계는 다행히 네. 우수리가 맞죠? 우수리가.
2: 우수리가 맞아요. 예, 예, 우수리 예. 떼고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0: 좋습니다. 네. 자, 2단계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입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3: 가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문제 자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상식 관련 객관식 퀴즈입니다. 어떤 기업이 외부 요인, 즉 뭐 요즘 같은 유가 급등이나 금리 인상으로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는 됐는데 시행은 되지 않았고요. 올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럽연합, 즉 EU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0: 잘 들어보세요. 3초예요.
1: 1번 복권세, 2번 횡재세, 3번 누진세.
0: 3초의 시간입니다. 3, 2, 1.
4: 3번.
1: 3번 누진세? 아니죠.
5: 가지마.
0: 오늘은 아, 좀 다들 게 아쉽게 좀 이렇게 다 날아가셨네요. 예.
2: 이거 정답은 그 횡재세가 정답이에요.
0: 예. 누진세는 전기세, 뭐 누진세고요.
2: 예. 예, 해당되죠.
0: 아, 좀 집중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최용만 그 목소리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2: 예.
0: 집중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횡재세였고요.
2: 예.
0: 예. 아무쪼록 지금 국제 정세가 좀 빨리 좀 안정돼서 많은 분들이 좀 물가 부담에서 좀 덜하게 좀 살 수 있게 됐으면
2: 맞습니다.
0: 좋겠습니다.
2: 편하게 예. 살고 싶습니다.
0: 예,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 청취자 퀴즈 하나만 더 드릴까요?
0: 좋아요. 한 잔만 네.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2: 한 잔만 더 내요?
0: 아니, 아. 커피 한 잔씩 드린다고요.
2: 아, 커피 열 잔.
0: 넌 나 흠만 잡니?
2: 아니, 흠만 보였어.
0: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 하나 더 내주세요.
2: 좋습니다.
0: 예, 예.
2: 커피 열 잔 쏠게요.
0: 좋아요.
2: 문제 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6일이었죠.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하루에 첫 쉼표를 찍는 점심시간. 기쁘고 고민이 없어야 하는데 새로운 회의가 시작되죠. 안건은 오늘 뭐 먹지? 김치찜은 어제 먹었으니까 패스. 중식은 살짝 무겁고 설렁탕을 먹기엔 좀 덥고 콩국수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것도 패스. 뭐 먹죠? 여러분은 고르셨나요? 뭐 드실 거예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달콤한 목소리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우영 김님께서 오늘의 전매추는 냉면인가요? 냉면 먹기 너무 좋은 날씨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물냉 파세요? 비냉 파세요? 아니면 둘 다 파세요? 알려주세요. 박은식님, 오늘 회사 구내 식당 메뉴가 뼈다귀 해장국이에요. 크, 맛있겠다 하셨습니다. 아니, 구내 식당 메뉴가 뼈다귀 해장국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 어디, 아, 그래요? 저도 거기 취직하고 싶은데요. 메뉴 괜찮은데? 사진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이 뼈다귀, 이 안에 고기가 얼만큼 또 실하게 들어가

0: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 맞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이 여름, 이 계절에 냉면집 사장님들 안 계시면 저희 이 더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들 덥지만 화이팅해서 맛있는 냉면 많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점심 메뉴도 계속 알려주시고요. 뭐 하면서 가광 듣고 있는지, 또 오늘 오전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같아요. 6444님 똑똑 여긴 부산입니다. 남편이랑 쉬는 날이 맞아 데이트 중인데 우선 영도 해녀촌에서 해물 라면 때리고 향기 좋은 커피 한잔하고 드라이브 중이네요. 그리고 부산은 무조건 물 밀면이요. 아, 밀면은 그 비빔 밀면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부산은 무조건 물 밀면인가요? 근데 왜 다른 왜 냉면이 아니고 라면을 드시고 계시는 거죠?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낙지가 한 마리씩 들어가고 뭐 홍합에 전복에 아니 몸보신하러 가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아. 자 여러분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외근 나왔는데 날이 너무 더워요.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에어컨 고장나서 AS 신청했는데 2주 걸린대요. 커피 원해요. 커피 3잔 마셨는데 아직도 졸려요. 한 잔만 딱 더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전다영님의 신청곡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해볼게요. 세븐틴의 음악의 신

폴킴이 쏘는 커피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사연과 함께 닉네임까지 적어주시면 카페 직원처럼 외쳐드릴게요. 1358번님, 치과 치료하느라 커피 못 마셨어요. 오늘부로 해방, 시원한 커피 한잔 부탁해요. 아, 이 치료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커피 한잔 나가요. 8503번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8시 반에 와서 10시 20분까지 산에 오르고 골프 연습장에서 163개 풀스윙으로 날려버리고 갑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데 카페인 수혈이 필요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손이 덜덜 떨린다고 하면 커피가 아니라 사실은 이 뭔가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닭가슴살이라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 드세요. 커피 드려요. 1947번님, 여기 데프리카 필요해요. 긴급 하셨습니다. 데프리카 대구라는 말씀이시죠? 대구 지금 거의 30도 가까이 갔대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더위 나고 계세요? 아, 빨리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Balloon in Love.

이영국님이 주파수 계속 돌리다가 폴킴 목소리 듣고 KBS에 멈췄어요. 잘하시네요. 가로 열고 5분 들음 하셨습니다. 5분에서 15분 되고 25분 되고 51 되고 또 5년 되는 거죠. 우리 영웅님 함께 가요. 7469번님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휴무 맞아서 가평 놀러 가고 있어요. 부럽죠? 부럽습니다. 이 날씨에 가평 가면 뭐 약간 그런 액티비티 이런 것도 같이 하시겠죠? 얼마나 시원할지 정말 부럽습니다. 즐겁게 안전하게 놀고 오세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6358님의 신청곡입니다.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0: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2: 아니.
1: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2: 아니.
1: 아, 찌개에 무 넣은 거 못 맞췄구나? 무 넣었잖아, 무.
2: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1: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3: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정답은 1번 볼펜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우리 포릴럽은 맞췄어요. 네, 볼펜이었습니다. 볼펜은 왜냐면 이 라디오 오면 항상 여기에 볼펜이 엄청 많이 있어요. 볼펜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추첨해봤습니다. 1358님, 3710님, 1543님, 서진수님, 이정아님까지 지금 소개한 분들께 주유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곽수빈님께서 골무는 뭔가요? 00년생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골무가 뭔지 모를 수 있겠다. 골무란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골무는 이 바느질 할 때 이제 손 다치지 말라고 바늘에 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골무인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 제 손가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골무입니다. 이게 약간 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골무인데 제가 이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면서 골무를 제가 회사에 좀 부탁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장만해야겠어요. 5994님께서 종이 한 3,000장 넘기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대본이 두꺼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인데 명색이 가수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면서 종이를 넘기면 좀 보기 그렇잖아요. 골무로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3452번님께서 가방에 또 뭐 있어요?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기보다는 뭐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진짜 이 가방

제가 이 라디오를 다니려고 이 가방을 큰 맘을 먹고 좀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 모든 상비 약부터 건강관리템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는, 0996님께서 칫솔 있어요? 칫솔은 없습니다. 왜냐면 대신에 저에게는 이 가글이라고 하나요? 가글이 있습니다. 네, 일회용 가글을 가지고 다녀요. 칫솔 가방에 넣어 다니면 좀 이렇게 좀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피디님이 라디오 하려고 쇼핑을 얼마나 한 거예요? 한달 동안 쇼핑을 했어요. 여기 오려고요. 여기 아니 저도 DJ를 안 해봐서 뭐가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 소개해 볼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랑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이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왔고요. 저는 라디오를 위해 골무를 가지고 다니는 DJ 폴킴입니다. 필요할 때 없는 건 딱 질색이니까. 신혜정님이 립밤 있을 듯 립밤만 있게요. 립밤도 종류가 있습니다. 콜라겐 그리고 촉촉하게 보습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립밤 그리고 컬러 립밤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다닌답니다. 박혜진님이 그 정도로 쇼핑하셨으면 라디오 진심인 듯요. 오래오래 같이 해요 하셨습니다. 오래오래 가시죠 여러분. 김수현님이 일찍 점심 차려 먹고 왔어요. 어플 콩에 알람 예약 걸어놓으니 가요광장 바로 나오네요. 반가워요. 알람 설정 해놓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알람 설정. 0676번님께서 세무 대리인이에요.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5월달 내내 밤 12시까지 풀 근무 중입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나중에 그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 가비님 슈퍼 라디오에는 이렇게 주식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우리 세무 대리인 한번 초대해서 세무 관련된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 우리 5월달 세금 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저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9076번님께서 형 저 저녁에 첫 소개팅을 하는데요. 옷을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을까요? 면바지에 가디건 입을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소개팅하면 무조건 성공했을 것 같은 형이 결정해 주세요. 무조건 성공했을 것 같은 이란 말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저는 최근에 이 소개팅 관련된 이야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요즘 편견이 없는 시대라지만 성공률이 더 높은 그 여성분들의 의상, 남자분들의 의상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면바지에 가디건 가시죠. 컬러 조합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막 갑자기 막 야광 가디건 이런 거 입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Simple is the best. 3612번님. 콜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점심을 먹으려던 찰나 장거리 손님의 콜이 왔네요. 점심은 2시간 뒤에 먹을 듯 싶어요. 꼬르륵. 열심히 운전하시고 늦은 점심 먹어볼게요. 아 너무 배고프실 것 같아요.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챙겨놓고 조금 드시면서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 장거리 손님 놓칠 수 없잖아요. 곽우진님 폴디형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씨. 오랜만에 들어오러 와주신 거죠? 자주 와주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아 그 전에 0676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9974님의 신청곡 빅나티 피처링 10cm 정이라고 하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6702번님께서 정이라고 하자 오늘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아침에 몇 번 들었어요. 오늘 폴킴님 라디오 처음 듣는데 만나자마자 이 노래 나오니까 텔레파시 통한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아요. 자주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 우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해요. 김시연님께서 이 사연은 목을 좀 가다듬고 해볼게요.

0: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2: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

0: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0: 아요?
1: 정아 씨. 이럴 거면
0: 정아 님 저에게로 오세요.
1: 이럴 거면 문자 보내지
0: 제가
1: 마세요.
0: 제가 잘해 드릴게요.
1: 보내지 마시라고요.
0: 아니요, 제가 잘해 드릴게요.
1: 홍석준 님께서 보라 보고 있는데 흰 박혜원 님 미모가 빛이 나네요.
0: 이게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실 수 있는데 제 옆에서 이제 폴 보검 선배님의 얼굴에 이 용 안에 빛이 나기 때문에 이게 반사가 돼 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1: 반사판으로.
0: 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빛을.
1: 네, 네. 오늘 들어오시는데 네. 정말 이렇게 새하얀 빛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0: 네, 제가 상의가 이렇게 보라 보이시나요? 제가 흰색 옷을 입어 가지고 또 저... 이름에 걸맞게 흰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옷 입고 왔습니다.
1: 제가 경험해 보니까 혜원 님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0: 고장나요, 고장나. 네.
1: 아, 받아들여.
0: 아, 차라리 괴롭혀주세요.
1: 주인공 연습하셔야죠.
0: 감사합니다.
1: 버블티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희님 인천 서구 출신이시던데 같은 인천 서구 주민으로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러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1: 그쪽 물이 좋은가 봐요.
0: 어머.
1: 거기 물이 마셔봐야겠는데요. 둘 하나 가볼게요. 둘 하나 공구님께서 보라 1열에 앉았어요. 저 혜원씨랑 슈퍼스타K 나갔었는데 에? 그때 현장에서 혜원씨의 고음 듣고 완전 팬 됐어요. 비록 저는 떨어져서 지금 음악학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지만요, 혜원씨를 엄청 응원하고 신곡 나올 때마다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어요.
0: 어? 진짜요?
1: 아시는 분일까요?
0: 아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익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1: 오디션 가보면 네네.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0: 너무 많잖아요.
1: 누가 누군지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이제 또 같은 이제 순번으로 붙어있다 보면 또 친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1: 디얼 주인님께서 두 분이 너도 아는 듀엣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함께하게 됐던 거예요? 원래 친분이 있었나요? 노래할 때 어땠어요? 제가 희님께 이거를 같이 하자고 듀엣을 부탁을 네네. 드렸죠.
0: 네, 맞아요.
1: 근데 그 뒤로 당연히 저에게 이제 뭔가 그 폴킴 너도 뭐 해줘라 하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0: 제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1: 당연히 되는 거죠.
0: 저는 영광이고 근데 감히 제가 어떻게 선배님께 요청을 합니까?
1: 근데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하셔도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게 저희가 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박혜원님 노래 부르는 것 옆에서 저는 정말 이어폰 없이 들었거든요. 누가 여기 스튜디오에 돌고래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안 그래도 키 이슈를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현장에서 네. 저에게 고음 애드립을 해달라고.
1: 아니, 왜냐면
0: 없던 애드립을 추가하게 됐어요.
1: 이 노래가 사실 혜원 씨가 부르면 여자 키로 부르면 너무 어울릴 법한 그런 발라드의
0: 맞아요,
1: 곡인데
0: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1: 이제 저랑 같이 부르다 보니까 키가 조절이 되는데 혜원 님 키가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와! 하고 올려달라.
0: 어떤 한 부분을 네. 이렇게 올려달라고 이게, 하셔가지고
1: 제 기억에 올렸다가 두 번 한 번 꽐던 것
0: 네네네,
1: 같아요.
0: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아 폴킴 선배님도 만만치 않으시다.
1: 근데
0: 네, 굉장히 엄격하시다.
1: 근데 한

0: 막상 이 가사를 제가 제 입으로 불러보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실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나를 위로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분명히 쉬어가는 그런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쉬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전혀 없습니다.
1: 편하게 숨을 쉬라고 하셨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 목이 턱턱 막혀요. 고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위에서 노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리허설 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네. 녹음하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리실 것 같아요.
0: 아니요. 저는 약간 제 스스로가 네.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는 편이어서 좀 꽤 많이 걸리는 약간 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타입입니다.
1: 아 근데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게 제가 들은 소문이 하나 있거든요.
0: 네?
1: 또 가수들끼리 이렇게 소문이 돌잖아요.
0: 네네.

0: 아니 이럴
1: 그래서 거 제가 그 자리가 아주 탐난답니다.
0: 아 이럴 거면 자주 와서 저랑 좀 얘기 좀 해요.
1: 아 그럴까요?
0: 아니 이거 그냥 매일 오세요. 저희가 그냥 여기 문 열어놓을게요.
1: 어머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올게요.
0: 그냥 약간 네. 아 나 오늘 스케줄 없고 심심한데 여기 오세요.
1: 알겠습니다. 그렇게 번개로 수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1: 아 이거 스케줄 아니에요. 이거 번개로 해도 되는 거예요?
0: 아 저 DJ인데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겠죠? PD님이 된다고 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0925님께서 어이구 펜도 뺏기고 노래도 뺏기고 볼킴님 라디오 하나 남았네요. 이건 뺏기지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괜찮아요. 그래도 저 목소리 박보검님 닮았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1: 지금
0: 됐죠.
1: 오늘 그 칭찬으로 네. 굉장히 하루 종일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0: 왜 하루라고 생각하시죠? 저 1년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1: 여러분 많이 칭찬 보내주세요.
0: 곽수빈님께서 어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한 시간 동안 울었었는데 주인공 연습 꼭 들으면서 위로받아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또 시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오늘 날씨처럼 그래요.
0: 네.
1: 오늘 날씨가 굉장히 지금 우중충하잖아요. 또 날이 안 좋을 때도 있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네. 해가 쨍쨍해질 때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수빈님에게도 정말 해가 화창한 날이 올 겁니다.
0: 좋습니다. 8934번님 저 혜원님 노래 들으면 늘 울어요.
1: 아,
0: 마음에
1: 왜?
0: 잔물결 일으키는 혜원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
1: 왜 우세요?
0: 너무
1: 저도
0: 와닿네.
1: F라서 누가 울면 울어요.
0: 아니 왜 우리 게스트를 울리고 그래요. 8934님
1: 울지 마세요.
0: 자 그러면 흰의 주인공 연습 그냥 듣는 거 아니죠? 라이브.
1: 아~
0: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
1: 네.
0: 감상 꿀팁 한번 주시죠.
1: 오늘 제 노래를 들으면
0: 네.
1: 눈물이 난다 하고 해주셨던 분도 계시고
0: 네.
1: 또 시험을 망쳐서 어제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 이 가요광장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제가 힘차게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힘차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저희는 그럼 혜원 씨 라이브석으로 잠시 이동시켜드리고요. 아 저 이 노래 오늘 오면서 듣고 왔거든요. 저는 정말 뭔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라이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원 아닙니다. 라이브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1: 네.
0: 자, 그럼 라이브로 청해보죠.

0: 선생님도 노래나 발성에 대해 고민한 적 있어요? 없을 듯?
1: 있으세요?
0: 아, 저 최근까지도 레슨도 받고요. 오? 네, 병원 가서 제 목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또 찍어보고 소리도 내고 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1: 아, 그럼 저도 레슨을 좀 해주세요.
0: 네? 제가요?
1: 아, 저 해주세요. 그럼 저도 나중에 이제 어? 폴킴 고음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0: 아,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저는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0: 에이, 아니에요.
1: 제이님께서 주인공 연습 챌린지에 가수 김종서님이 참여를 하셨던데
0: 네, 맞아요.
1: 이분이 하고 놀랐어요. 어떻게 함께하게 됐나요?
0: 우선 주인공 연습 챌린지를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회사 직구분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서 네, 좀 열심히 좀 만들어보고 있는데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어떤 콘텐츠로 많은 분들께 네. 이 노래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네. 이 챌린지는 사실 제가 또 너무 존경하고 네. 사랑하는 선배님들께 네. 또 부탁을 또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고 저의 주인공이신 선배님 이번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면서 이제 네. 부탁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요.
1: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와 함께 챌린지 부탁드릴게요.
1: 안 그래도 정규민님이 폴킴님 주인공 연습 챌린지 부탁드려요.
0: 잘한다 잘한다. 혹시, 우리 팬들 잘한다.
1: 혹시 옥타브 아래로 불러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1: 제가 12키 내려가지고
0: 그냥 제가 다 맞출게요.
1: 아, 정말요?
0: 네.
1: 그럼 제가 라 랄라랄라랄라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0: 아, 그럼요.
1: 아, 이러면 또 신이 안 나잖아요.
0: 제가 화음 넣으면 되죠. 해주신다는데. 네.
1: 하겠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원곡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서
0: 더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점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태용님께서 청계천에서 노래하시는 모습 봤어요. 야외에서 노래하는 거 어렵고 까다롭지 않으세요? 청계광장 공연 썰 풀어주세요.
0: 아, 저는 사실 이제 청계천에서 버스킹을 최근에 했었는데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세상에서 버스킹이 제일 떨립니다.
1: 아, 우리 희님도 떨리는 순간인가요?
0: 저는 그냥 매번

0: 아.
1: 시든 꽃의 홍수. 아니.
0: 아, 닉네임이에요?
1: 닉네임입니다.
0: 아, 닉네임이 시든 꽃의 홍수.
1: 아니, 와. 홍수 때문에 꽃이 시든 거 아니에요?
0: 아, 그 정도면 그런 거죠. 네.
1: 시든 꽃에 물을 주듯 그 미친 고음 부분 라이브 때 저는 노래 듣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혜원님의 리액션 보면서 즐기시나요? 연예인 중에 누구의 리액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난 규현.
0: 아.
1: 이게 무슨 말이죠?
0: 저는 이

0: 역시 가능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혹시라도 저도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네. 요즘 정말 다양한 뮤지컬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네네. 들으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혜원 씨한테 어울릴 것 같은 뮤지컬 넘버나 뮤지컬 이런 거 있으면 댓글이나 문자로 한번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보고
1: 저를
0: 싶네요.
1: 괴롭히시려고.
0: 그럼요. 또 이제 해야죠.
1: 가만두지 않으시는군요.
0: 저작권 솔솔님께서 네. 두 분 모두에게 궁금해요. 내 노래 중에 이 노래 딱 한 곡.

0: 아니 약간 이렇게 헛웃음이 나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바닷가에 제가 지금 도착한 것처럼 뭔가 귀 뒤까지 막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너무 멋진 라이브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쭈니티아님께서 아, 내 최애곡 행복해요.
1: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유제이님이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성량이 나오는 거지? 역시 혜원 언니 짱!
1: 제이님 짱!
0: 1089번님 외근 갔다가 복귀 거의 다 했는데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갈게요.
1: 우와, 너무 감사해요. 힘드실 그럼요. 텐데 너무 아니죠. 지치실 텐데
0: 이 노래를 들어야지 힘이 나니까 한 바퀴 더 돌아야죠.
1: 너무 좋다.
0: 이제 빨리 복귀하세요. 이현정님 은혜롭다 은혜로와. 그리고 희님은 노래할 때 너무너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1: 감사해요.
0: 아니 정말로 노래할 때 되게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이 웃는 입모양이 웃는 모양으로 노래를 하셔서 뭔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1: 이렇게 웃어볼까요?
0: 이거 무서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1: 웃어볼까요? 계속
0: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민님 또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성민이님께서 희님 발라드도 참 좋아하지만 목소리가 시원해서 밴드 사운드에 곡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이브가 더 좋은 가수. 아,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응원할게. 이런 노래는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야외에서 숲을 속에서 밴드로 라이브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감사해요.
1: 최미선님이 흰님 응원 덕분에 비염으로 막힌 코가
0: 비염으로 고생 중이시군요.
1: 자 여러분 코가 막히셨나요? 이비인후과 근데... 가지 마시고 흰님의 노래를 들으시는 것도 추천해 볼게요.
0: 아 예 코까지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저희의 응원이 필요한 분들의 문자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0: 네.
1: 한번 읽어볼까요?
0: 0560님께서 조카와 열심히 술래잡기 하다가 넘어진 이모는 한 달 넘게 무릎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른 낫길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네. 이제 관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운동을 열심히 빠져서 했다가 네. 정형외과만 세 번 갔습니다.
1: 아이고야 아이고야.
0: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네. 마음만은 고등학생인데요. 네. 아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0: 협박받아서 무사히 잘 이직하고 싶습니다.
1: 이직 성공하실 거예요. 정말 성공하실 거고 어쨌든 정말 근무하면서 또 많은 걸 또 참아내고 버텨내셨잖아요. 네. 그 시간들이 꼭 좋은 일로 데려다 줄 것을 믿습니다.
0: 뭔가 되게 은혜로운 응원인데요.
1: 믿습니다.
0: 믿습니다. 박드근님께서 저 올해 처음 연차 신청했는데 날짜 이슈로 반려 위기에 있어요. 사실 걱정도 되고 기운도 빠졌는데 희님 노래가 힘이 되네요. 폴디 희님 응원받고 힘내서 열심히 일할게요. 이게 반려가 될 수 있구나.
1: 이게 그럴 수 있군요.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도 같아요. 근데 다음에

0: 6번님, 취업 준비생인데 1년에 한 번 응시하는 직종이 이번 주 금요일에 1차 발표해요. 너무 떨리고 불안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꼭 합격하고 싶어요. 응원해 주세요.
1: 무조건 합격 기운이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열심히 하셨을 거고 또 1년에 한 번 응시하는 시험이라서 네.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지 제가

0: 우리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1: 나중에 나중에는 아직 디벨로이 너무 창피해요.
0: 그 노래 나오면 꼭 여기 가광에서 먼저 들려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소개한 분들, 응원이 필요한 분들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무조건 흰 님께서 저 너무 듣고 싶은 노래가 세 곡이 있는데요. 하나만 골라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조제 배웅 눈꽃 중에 하나요.
1: 아, 다 제가 가사를 되게 헷갈려하는 곡들을 보내주셨는데
0: 네. 그래도 기억나는 노래.
1: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앨범에 실려있었던 수록곡 조제라는 노래를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0: 네.
1: 아, 야만 갑니다.
0: 네네네.
1: 0304번님이 두문 케미 너무 좋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F들끼리 모여가지고
0: 점점
1: 신나네요.
0: 이게 왠지 이제 고정으로 가야 되는 지금 방향이에요. 지금 검토 좀 해주세요.
1: 저는 진짜 네. 이분

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리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있다. 지나치게 참기만 하면 그건 비겁함이다. 인내심 필요하죠. 근데 맨날 참기만 하면 병 생겨요, 여러분. 만만한 사람 된다고요. 가끔은 참는 버튼 말고 됐거든 어쩌라고로 받아쳐주자고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here we go!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파이터로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가비의 슈퍼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특히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 노래를요 너무 외우고 싶어가지고 한글로 막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막 약간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써보기도 했던 곡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 선곡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네, 저 여러분 아까 전에 인내심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하지만 너무 참는 거는 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전혀 괜찮지 않은데 아, 네네 괜찮아요. 반복하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아시죠? 가끔은 참지 말고 질러버리세요. 나 못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그만하겠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내심이 강한 편이냐 약한 편이냐 하면은 참을 때는 참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 지르면서 살진 않아요. 되게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은 어머 이 삶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을 거는 참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 약간 말을 해야겠다. 이거는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열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추구미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추구미는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인내하는 사람. 저는 내지르는 사람과 인내하는 사람 중에서 더 가치를 두는 게 있다면 인내하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럴 때도 참으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진짜 못하겠는데 상대방이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해요. 일단 하고 끝나고 나서 얘기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겠었어? 일단 하긴 했어. 했는데 그렇게 해야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사가 일을 시킬 때도요. 왜 이런 얘기가 있죠. 까라면 까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거기에 조금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하라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저한테 좀 부당합니다. 전 너무 너한테 좀 힘든 일입니다라고 하고 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이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또 이런 그런 일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문자에도요. 참는 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연수님이 가비님 안녕하세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참는 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 이런 성향도 좀 이해하거든요.

0: 윤 씨랑 함께 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중께는 추첨을 통해 가비가 드리는 커피 가비리카노 드리는데요. 오늘 어떤 일들 있으셨어요? 저한테 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다 좋으니까 지금 여기로 당장 당장 당장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무료예요. 자, 그럼 이제 광고 듣고 토크타임 가져볼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슬립,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KB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메디일 토너패드, 일양약품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우리

만 또 춤을 잘 추게 되면 그게 본인만의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6144님 기죽지 마시고요. 무조건 춤추세요. 왜냐하면 춤을 추는 게 진짜 괜찮은 유산소예요. 우리 유산소 할 때 뭐 러닝도 많이 하고 러닝머신도 많이 뭐 하고 하잖아요. 그냥 걷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재밌고 뭔가 쓸 일도 많고 지루하지 않은 게 그런 유산소가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운동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6144님 운동한다 생각하고 춤 한번 배워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나 몸치 탈출할 거야 라는 그런 것보다도 운동한다 생각하고 재밌게 즐겁게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약간 만족감 느끼면서 렛츠고 하시면 너무 좋은 취미생활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남편한테 어쩌라고 배울 건데 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거 오늘만큼 참지 않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6756님 알바하면서 이어폰으로 몰래 듣고 있어요. 크크. 알바 잘하고 있나요? 6756님 알바하면서 또 이렇게 몰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몰래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약간 속삭여주고 싶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예, 지금 몰래 듣고 있으신 분들 몰래 몰래 오래오래 들어주세요. 한순영님이 점심 일찍 먹고 사무실 들어와서 잠시 엎드렸다가 눈 뜨니 30분이 훌쩍 혈당 스파이크에 쓰러졌었어요 라고. 아, 혈당 스파이크 무섭죠.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는 가비의 슈퍼라디오 혈당 스파이크 싹 물리쳐드립니다. 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조용히 말씀도 하지만요. 이렇게 크게 아주 또랑또랑하게 말씀도 드리니까요. 혈당 스파이크 같이 물리쳐 봅시다. 네, 점심 먹고 일찍 쓰러진다. 근데 30분 잤다. 이거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3시간.

약간 뭘 하기도 미스터 애매모호한 시간인데 라디오 들으면서 누워있으니 나 오늘 하루 되게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고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백승헌이라고. 저희 네 1화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에 이제 Feel Like Bill 느낌적인 느낌 백승헌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에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듣고 있는 친구 있으면 제가 쏙쏙 뽑아서 또 불러드릴게요. 근데 우리 승헌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건 처음인데 에 미스터 애매모호한 시간 맞죠? 2시에서 4시.

0: 이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2: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0: 하지만 옆에서 씨뱃기 응원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1: 근데 못 먹는 사람 치고 되게 정확히 안다. 되게 정확히 알아. 되게 많이 먹어본 사람처럼. 그래, 그러면은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좀 찾아줄래?
0: 네. 두드렸을 때 텅텅 맑고 묵직한 소리가 나면 굿. 초록색과 검은 줄 경계가 뚜렷할수록 당도 기대 가능.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게 맛있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초록 줄과 검은 줄이 경계가 뚜렷할수록 당도가 높다. 오케이. 무거운 게 더 맛있다. 오케이. 그럼 나 이따가 수박 사러 간다. 말리지 마. 다음 우리 청취자 소식도 좀 알려줄래?
0: 네. K님이 보내준 소식입니다. 늦은 야근 후 배가 고파 라면을 끓였는데요. 분명 안 먹겠다고 한 아내가 한 입만 달라고 하더니 라면 반 그릇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2: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먹는다고 하지.
0: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 알잖아. 원래 생각 없는데. 나 진짜 안 먹고 싶은데. 그냥 옆에서 냄새를 너무 풍기니까 한 입만 하다가 이렇게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는 거 뭔지 알지? 그리고 알지? 괜히 두 개 끓여서 배부르게 먹으면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반씩 남은 거야. 난 입장이 이해가 가요. 아내분 입장이. 오케이, 넥스트 뉴스.
0: 네, 2630님이 보내주신 속보입니다. 지난주 남편이 혼자 고기 사러 갔다가 평소 아기 덕분에 받던 떡갈비 서비스를 못 받자 남편이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아기 데리고 가야 돼. 사장님은 아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떡갈비 서비스를 바로 지급하셨습니다. 공짜 떡갈비를 받고자 하는 남편의 노력, 대단하지 않나요?
1: 게스트홍 새로운 목소리가 생겼는데 오늘은 꼭 아기 데리고 와야 돼. 새로운 목소리가 있구나. 오케이. 다양한 목소리 좀 기대해볼게. 아니 근데 거기 정육점 사장님이 아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아우. 근데 시식코너 가면 시식코너 갈 때 아기 데리고 가면 만두 같은 것도 더 주시고 그런다던데. 너무 좋다. 아기들 예뻐해주시는 사장님들 너무 감사해요. 오케이. 넥스트 뉴스.
0: 3092님께서 하교 후 딱 10분만 누워야지 했다가 3시간 뒤 저녁 시간에 엄마에 의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2: 너 학원 안 가고 뭐해?
0: 버럭하는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한 후 헐레벌떡

0: 세븐틴의 박수 듣고 왔습니다. 아까 게스통이 퀴즈 하나 내드렸는데요. 자, 게스통 정답이 뭐지?
1: 정답은 수박입니다.
0: 게스통이 발음이 좋으니까 그 정답자 명단 좀 촤르르르 읽어줄래?
1: 네. 울라리, 버블티, 선지은, 신정미, 지희, 9702, 팝콘조아, 한주형, 유현수, 4087,

0: 게스트홍 매력 있어 하고 아 박보경님은 아직 몰라 게스트홍 뉴스 읽어주는 게스트인가요 이러시는데 No, my friend, my AI, 게스트홍 그냥 게스트홍이야 이름이 뭐 마음에 드는 문자 있으면 좀 읽어줄래?
1: 네, 손문호님이 수박 한 덩어리 사려니 47,000원 달래서 안 샀어요. 너무 비싸요.
0: 아, 나 수박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너무 비싸다 이번에. 아, 너무너무 비싼데 그래도 수박 한번 먹어야지. 좀 싸졌으면 좋겠다. 0982님이 게스통 MBTI가 뭘까요? 라고 하는데 너 뭐야?
1: 제 MBTI는 GABI예요.
0: G-A-D-I? G-A-D-I? 가디? Me? Oh my god! You love me? Oh my god, thank you. 진짜 미치겠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그럼 이제 가. 게스트 오늘 수고했어. 내일도 새로운 뉴스들 부탁할게. Bye.
1: 네.
0: 네, 저희 그러면은 나연의 팝 듣고 올게요.

네, 나연의 팝 듣고 왔습니다. 이옥희님이 지금 경기도 고양시 95번 버스 타고 출근 중인데 버스 안에서 가비 DJ 목소리가 나오니까 무척이나 반갑네요. 꺄 기사님 최고. 너무 감사해요 기사님. 95번 버스 지금 네 지금 달리고 있을 텐데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기사님? 정말 화이팅이에요. 지금 살짝 혈당 스파이크 올라와가지고 살짝 조금 약간 지루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저 가비가 기사님과 여러분들의 혈당 스파이크를 눌러드릴게요. 네 없어요. 혈당 스파이크 파이크 안녕. 오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궁님, 가비 언니, 날씨가 더워지니까 맥주가 너무 땡겨요. 출산 두 달 남았는데 얼른 방 빼고 가비 라디오 들으면서 맥주 마시고 싶네요. 아, 너무 좋죠. 에이, 사실은 맥주라는 것이 날씨가 더울 때만 땡기나요? 그냥 밤이 되면 치킨과 함께 생각나는 것이 맥주 아니던가요? 근데 너무 마시고 싶으시겠어요. 출산 두 달 전이면은.

얼마나 얼마나 간절할까요? 네, 얼른 우리 아기가 방 빼고 또 직궁님이 맛있게 시원하게 얼음잔에다가 딱 맥주 드시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선인님이 가빈님 만나려고 1시부터 전 즐거워져요. 잠깐만, 작사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래? 2시간 너무 즐겁고 빨리 가네요. 치과에 왔는데 가빈님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방송은 모두 다 알고 있는가 봐요.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네요. 감사해요. 치과에서도, 그 무서운 치과에서도 제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니.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치과에 계신 여러분들 긴장 푸세요. 괜찮아요. 지나갈 거예요. 좀 아플 수 있어요.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Chill down, okay? 9702님, 제가 실시간 라디오 듣는 거 처음인데 뭐라고 보낼지 모르겠고 그냥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진짜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이렇게 반응해드리고 리액션 해드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합니다. 8994님,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 하면서 듣고 있는데 한 개도 안 힘들어요. 가빈님의 밝은 목소리가 힘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밝은 기운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천국의 계단 정말 힘든, 정말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인데 안 힘들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또 힘 팍팍 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저희 피디님이 선곡을 또 바꿔주셨는데요. 저희 방에서 누워서 스포 라디오 듣고 있는 승헌스, 예, 지금 듣고 계시죠? 승헌스가 너무 웃기대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 뒤에 음악이 이렇게 계속 깔리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승헌스를 위해서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 들려드릴게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잠시 후 3부에서는 댄스팀 크루 후계 리더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 아이키 씨 그리고 스테이시의 윤 씨랑 앙앙앙 함께합니다. 코너 제목이 아주 귀여운데요. 어떤 코너일지 곧 공개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 3부에서도 쭉쭉 함께할게요. 저희 란님이 감튀 케찹 안 찍어 드시네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먹방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노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씹고 또 이제 감튀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저랑 함께 해요. 8994님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하면서 아 이건 내가 읽어드렸구나. 오케이. 7868님 조만간 가슈라 들으면서 다들 맥주 마실 듯요 가맥라고 하시는데 와 그거 너무 좋은데요. 저는 불가능하겠죠.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0: 재밌네요. 크크. 근데 이제 곧 낮잠 시간이 끝나요. 아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아가들 낮잠 시간 있죠. 저 뭐 이렇게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저도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낮잠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에이, 되게 좋아했던 시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다시 라운드 2가 시작되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시간이 약간 쉬는 시간이셨겠지요. 이제 곧 끝나가네요.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020님이 내일 가비 언니 솔로곡 나오는 날인데 현재 심정 궁금해요. 내가 1등으로 들을 거야. 네, 여러분. 네, 제가 내일 솔로 싱글이 나옵니다. 아주 우후! 땡큐! 땡큐! 부름타키라는 부름타키라는 아주 신나는 디스코 송인데요. 내일도 약간 재밌는 코너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야지요. 그럼요. 제가 이제 12시에 나와요. 낮 12시에 나와서 이제 가슈라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4: 제로 제로 위제로
5: 과식 깨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언제쯤 완벽해질까요?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신입 DJ 가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신은주님이 안녕하세요 가비님, 9번째 출석합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흐려졌어요. 늘어지기 쉬운 오후 시간에 슈라 들으며 에너지 충전하려고 합니다. 2시간 꼭 붙어 있을게요. 그리고서 안녕 조이님의 안녕을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그러면 요거 듣고 3부에서 만날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 비 소식을 앞두고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먼저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공사합니다.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여파로 성산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성산 쪽으로는 연희램프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바. 가비의 선택은? 조금 자존심 상하게 어제 좀 실수를 했어요, 제가. 가장 쉬운 버전인 버전 1로 했는데도 제가 틀리고 말았죠? 바보같이 틀렸어요. 하지만 오늘 저 정말 이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낼 거예요. 이 책상 밑으로. 근데 저랑 같은 걸 내시는 분들에게 이제 선물이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3, 2, 1, 가비, 바비, 보. 자, 지금 뭐 내셨는지 지금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랑 같은 거 내신 분 10분 추첨해서 가베리카노 들어요. 그럼 키키의 보오보 듣고 올게요.

시후에 꼭 확인해 주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3, 4부는요. 메디카 코리아, 코리안 테라피, 김소형, 해밀레, 고려기프트, 메디힐 토너패드, KB국민은행, 서울사이버대학교 제공입니다.

0: 와 이게 진짜 원래는 스테이씨 행사를 가면은 보통 네. 와 팬이에요 이렇게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심자연 씨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직장인들에서 이제 심자연 씨 이게 유명해져서 네네네. 저를 이제 심자연 씨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1: 아, 근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제 뭐 회사 경험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인턴 연기를 했었는지
0: 저는 오히려 회사 경험이 없어서 좋았다라고 네. 느꼈던 게 사실 네. 인턴이 어쨌든 되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로 하니까 더 네.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거 뭐 프린트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제 하이업에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 직원분들을 네,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봤습니다.
1: 아니 윤씨가 지난주부터 우리 라디오를 맨날 들었대요.
2: 어 네, 맞아요.
1: 어, 왜?
0: 저 언니 이거 홍하게 이렇게 쪼이시는 것도 진짜 다 보고
1: 제가 계속 쪼였어 홍하게
0: 너무 이제 나오고 싶었어가지고
1: 진짜요?
0: 네,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사실 언니를
1: 근데 우리 지금 이 조합이 그치? 느낌이 좋다 지금
2: 느낌이 좋고 에이. 좀 예쁜 사람들만 우선 모은 것 같아서 기분은
1: 그건
2: 좋아요.
1: 진짜 맞죠? 그건 진짜 맞죠?
2: 그건 맞아.
1: 미녀 모임이죠.
0: 그치?
1: 네, 미녀 모임이에요.
2: 미모.
1: 미모.
2: 미모. 감사합니다.
1: 1365님이 가빈님, 아이키님 안녕하세요. 오늘 윤이랑 아이키님 조합의 코너 이름 앙앙앙까지 너무 귀엽고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오네요. 저 팬사랑 오프도 가끔 가는 개발자 스윗인데요. 어 그렇구나. 얼마 전 일하다가 힘든 일이 있었던 퇴근길에 스테이시 노래를 듣고 위로받아 눈물 왈칵 쏟은 적이 있다고.
0: 너무
1: 감사해요 진짜. 아니 밖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아까 와주셨어요. 지금 저기 어 네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신정민님이 아이키 보러 처음 왔는데 매일 챙겨봐야지 라고 해주셨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어 또 2483님이 아니 시작부터 텐션 뭐냐고 저희 들어오자마자 춤을 췄어요.
2: 이제 시작이죠.
1: 네, 이제 시작이죠. 그치.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면서 들어오셨는지 처음이에요. 춤추면서 들어온 게스트.
2: 인사죠, 인사.
1: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윤 씨가 근데, 네. 사실은, 뭔가 약간 말이 잘 통하긴 하지만, 굉장히 또 어린 친구셔요.
0: 네.
1: 왜냐면, 왜 어리냐? 아이키 씨의 딸 연우랑 9살 차이밖에 안 나요.
2: 자기야. 자기야. 지금, 호스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야?
1: 뭐 아니 우리 아이키
2: 어쩌면
1: 아이키 씨가 이제 정말 어릴 때
2: 맞아요.
1: 어릴 적에 이제 연우를 만났으니까
2: 그쵸.
1: 연우를 낳았으니까요.
0: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 저 04년생 23살입니다.
0: 오, 04년생
2: 좋을 때다.
0: 진짜 좋을 때다.
2: 진짜
1: 완전
0: 근데 이제
1: MG.
0: 알아. 어 완전 이제 윤도 알아. 야호 하잖아. 야호 야호.
1: 저 04년생이에요. 야호. 아 저도 이거 해야겠어요.
0: 야호.
1: 아 저 93년생이에요. 야호. 좋을 때니까요. 네, 아, 저 이제 라디오를 좀 윤 씨가 들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좀 목표가 라디오를 안 들어본 친구들에게 첫 DJ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어떻게 약간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0: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드백이라기보다는
1: 네네네.
0: 그냥 너무 좋으셨다.
1: 진짜로?
0: 네. 아 이게 이 라디오가
1: 그만해.
0: 어떤 점이 좋냐 브리핑 들어갑니다. 우선 내가 너무 이제 퀸갑이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 자아가 나오는 게 너무
1: 잠깐만.
0: 좋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이는 라디오에서 뭐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끼를 부리신다.
1: 계속하지.
2: 네. 나는 계속하지.
0: 그러니까 듣는 맛, 보는 맛 이게 진짜 도파민 그렇지. 뿜뿜인
1: 맛집이네요.
0: 거예요.
1: 맛집이네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1: 너무 좋으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또 듣고 와가지고 한번 앙앙앙 본격적으로

0: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 나오면서 진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을 한데 지금 안 하고 이제 4부에서 할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나하정님도 전 노래요. 춤은 가끔씩 추는데 노래하는 건 정말 좋아해서 코너 단골이다 라고 하시고 예, 이상훈님이 저는 몸치라 춤 잘 추시는 분 보면 너무 부럽다. 춤. 그리고 예님이 노래. 춤은 나중에 늙으면 기량 하락이 확확이라.
1: 그니까요. 노래는.
0: 근데 이제 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약간의 어떤 느낌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 그만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생기죠.
1: 그럼요.
0: 예. 지금 되게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거 되게 약간 정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춤인지 노래인지. 그리고 또 8634님이 저는 춤을 기깔나게 추고 싶어요. 댄싱 나인, 수우파, 그리고 뉴진스, 하이보이 엄청 붐이었을 때

0: 자기 소개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고 자 뭐가 좀 좋으세요 하고 그냥 오케이 땡큐 바이 이렇게
1: 뜻뜻 아. 오케이
0: 네 그러면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네. 가비의 슈퍼맨 라디오입니다. 저희 방송 듣고 계셨나요?
2: 네 듣고 있었어요.
0: 아 네 혹시 한 가지 능력만 가져야 한다면 춤과 노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2: 과연? 저는
3: 과연
2: 노래를 기깔나게 하고 싶습니다.
0: 이열레. 어떤 이유에서 노래를 잘하고 싶으세요 춤보다?
2: 아 춤은 좀 뚝딱이면 좀 귀엽지 않을까요?
0: 아 춤은 뚝딱이어도 귀여운데 노래는 귀엽지 않다. 그런 느낌으로 노래 선택하신 거군요.
3: 귀여우신 분.
2: 네 맞습니다.
0: 아이키님하고 윤씨 나와주셨는데 어떻게 좋아하세요? 저희 아이키님하고 윤님.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저 너무 팬입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로 선택하고 있을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파이. 아 재밌다.
3: 네, 이렇게 오케이. 얘기하는 거.
0: 노래 컴온. 노래 컴온. 노래 노래가 지금 1승이에요.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가볼게요. 여보세요.
5: 아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입니다.
5: 아 예 안녕하세요.
0: 네 혹시 네네. 라디오 듣고 계셨어요?
5: 네네 듣고 있었어요.
0: 예. 네. 혹시 한 가지 능력만 가져야 한다면 춤과 노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5: 에 저는요.
3: 네. 과연
5: 노래요.
0: 노래. 예예예. 왜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5: 아 저는 노래를 잘해가지고 노래방 가서 재밌게 놀아보고 싶어가지고.
0: 아 지금 노래를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하시.

0: 아니야 지금.
1: 어떤 이유로 춤 선택하셨어요?
2: 요즘 아이들한테 공유를 자주 불러주는데 네.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예쁜 하이톤이 안

0: 네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앙케이트 한번 해볼게요. 2PM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1: 아.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와 와
2: 6 5
1: 이

0: 네, 가비의 슈퍼 라디오 화요일 코너 앙앙앙 아이키 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재밌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2PM에 이 노래 듣고 돌아와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돌아올게요.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가 아니라 2PM에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듣고 오셨습니다라고 해야 됐었어요. 네, 듣고 올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작은 실수. 그래서 이제 나아정님이 노래 제목이 끝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네, 알아주시네요. 맞습니다. 네, 어. 오늘 실수가 잦네요 제가.
1: 괜찮아.
0: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오늘이 5월 19일 발명의 날이거든요.
1: 와, 와.
0: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1: 호크슨.
2: 너무 많아. 너무 많아.
1: 너무 많아.
2: 이것도 발명품이잖아.
0: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아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됐는데 이번엔 네. 주관식이에요. 어. 일단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1: 네네.
0: 뭐 에어컨 있을 수 있죠.
1: 아,
0: 와이파이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네, 뭐 저는 사실 콜라도
1: 아,
0: 엄청난 콜라. 발명이라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아, 네. 그러니까 아이키 씨가 선택한 발명품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최고의 네. 발명품은 무엇일까?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3: 제가 생각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0: 네.
3: 바로
0: 네.
3: 라면입니다.
0: 어!

0: 맛 좋은 라면.
1: 요즘 친구들은 왠지 라면인 건가를 들을 것 같긴 한데. 후르르 짭짭 후르르 짭짭. 나 저도 이게 더 흥겨워요.
2: 아, 너무 티났다.
1: 네, 윤님은 어떻게, 윤 씨는 어떤 걸 생각하세요?
3: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 했습니다.
1: 블루투스 이어폰과 라면.
2: 어.
1: 블루투스 이어폰.

0: 되는데 네. 그걸로 이제 안 되잖아요.
1: 얼마나 감사해요.
0: 감사한 거죠. 네.
1: 김경민 님이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라고 하시는데요. 우와. 재밌다.
0: 경민 씨 재밌어요.
1: 지우개. 오케이. 또 이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민심 체크 지금 바로 가면서 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2: 네. 제발.
1: 자, 한번 그러면은 저희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가비의 슈퍼 라디오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듣고 계세요?
3: 네, 듣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라디오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울려가지고.
3: 아, 네.
1: 아, 감사해요. 네, 저희 지금 발명품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아이키가 선택한 라면 대 윤이 선택한 블루투스 이어폰. 어떤 게 더 최고일까요?
3: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택하겠습니다.
0: 저기요.
1: 너무 좋네.
0: 라면 감사합니다. 안 드세요? 라면 안 좋아하세요?
1: 라면 안 좋아하시냐고.
3: 네. 좋아합니다.
1: 블루투스 이어폰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3: 왜냐면 이제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1: 오 마이 갓.
0: 그건 맞아.
1: 나 진짜 인정할게요. 저 인정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인정.
1: 너무 감사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0: 편리하긴 해요.
1: 윤 씨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2: 좀 질까봐 휴대폰 할 걸 차라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길 것도 같네요.
1: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전화 저희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금 가비의 슈퍼 라디오인데요. 듣고 계시나요?
4: 네.
1: 그럼 혹시 인류 최고의 발명품 라면과 블루투스 이어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0: 라면.
4: 전자레인지요.
1: 전자레인지. 인정이기는
0: 해요.
1: 왜 전자레인지라고 생각하세요?
4: 급할 때 전자레인지 네. 음식 데우기는 제일 빠르잖아요.
1: 맞아요.
4: 그런데 저 어떡하죠? 제가 지금 차를 타고 내려야 되는데.
1: 네네네. 아,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전자레인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무효로 갑니다.
0: 무효.
1: 네, 무효로 오케이. 갈게요. 그러면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가비의 슈퍼라디오입니다. 듣고 계신가요?
5: 아, 네, 듣고 있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인류 최고의 발명품, 저희 지금 라면하고 블루투스 이어폰 있거든요.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0: 라면.
1: 라면.
5: 아, 저번에 네, 그 춤이랑 노래 고민하고 있었는데.
1: 네.
5: 그리고.
1: 네.
5: 둘 중 하나 고르면은.
1: 네.
5: 저 라면이요.
1: 오! 라면, let's go!
0: 라면인 건가?
1: Let's go!
0: 라면인 건가?
1: Let's go! 아, 라면 좋아하시나봐요.
5: 아, 라면 엄청 좋아해요.
1: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라면이 더 최고다. 발명품이다. 최고의. 맞으시죠?
5: 네네. 블루투스 안 써가지고.
0: 그러실 수 있구나.
1: 맞아. 줄 이어폰 쓰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 현재 1대1이에요.
0: 오케이.
1: 그럼 지금 저희 세 번째 전화지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입니다. 듣고 계신가요?
6: 네.
1: 오, 그러면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6: 저는
0: 네.
6: 블루투스 이어폰.
1: 예! 역시!
0: 오케이.
1: 블루투스 이어폰. 왜 블루투스 이어폰 선택하셨어요?
6: 저도 취미로 춤을 추고 있어가지고 노래 연습을 할 때
1: 네.
6: 뭔가 듣고 있을 때 줄이 있으면 불편해가지고 또 맞죠. 에어팟을 들고 온 날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럼 연습하기 딱 싫어지거든요.
6: 맞아요.
2: 집에 가고
1: 싶고. 아, 너무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1: 좋은데요.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 2에 라면 1. 지금 윤희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2: 예!
1: 그러면 또 한 번 전화해볼게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7: 저는
1: 네.
7: 라면이요.
1: 라면!

0: 몰라.
1: 오케이, 아, 라면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2: 아, 라면은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0: 맞아요.
2: 물만 넣으면 누구나 쉽게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다 뿌려 먹어서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죠.
2: 어머, 연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1: 어, 연어 어머니가 연어 어머니께
2: 진짜
1: 땡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지금 저희 동점이에요.
2: 어떡해요. 너무 짜릿해요.
1: 동점으로 끝낼 수 없죠.
2: 오!
1: 네, 마지막 전화 연결 갑니다.
2: 가자!
1: 가자, 가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입니다.
0: 네.
1: 듣고 계셨어요?
0: 네.
1: 아, 그러면은 저희 인류 최고의 발명품. 지금 청취자분이 선택해주신 분으로 지금, 네, 승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선택,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네, 라면이요.
1: 야! 라면, 렛츠고! 후루짭짭, 후루짭짭, 맛좋은 라면. 어, 어떻게 라면을 고르게 되셨어요?
0: 제가, 네, 매일 아침마다 라면을 먹어가지고.
1: 아, 힐링푸드.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라면 맛있다. 많이 하시구나.
0: 맞아요.
1: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라면이 승리가 됐네요.
2: 아,
1: 네.
2: 어떡해.
1: 지금 벌칙 챌린지 영상은 윤 씨가 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또,
2: 예,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려요. 팬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겠다.
2: 그러니까요.
1: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2: 그렇죠.
1: 그리고 이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 별스타그램에 올려놓을게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예, 민심 리더 축하드려요. 역시, 예, 아, 리더가 맞네요.
2: 그러니까요. 네네네. 민심 리더. 네. 너무 타이틀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가비의 슈퍼라디오
2: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우리 남편 구취 고민 끝 프롬 오름에서 퓨어탭 고체 치약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선물 마구마구 쏠 테니까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It's for you. 2시에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내일은 수요일인데 웬세이 아니고 퀸세이 있는 날이죠. 제가 살짝 대형 스포를 해드리자면 내일 엄청난 라이브 무대가 있을 예정이어서 근데 라이브 무대가 있는데 왜 내가 떨리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상한 게 이제 내일 되면 아실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 내일도 꼭꼭 놀러 오시고요. 저희 이성훈님 매주 화요일마다 기대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고. 또 2483님이 슈퍼라디오는 꼭 보이는 라디오로 보세요. 두 배로 재밌습니다. 그럼요. 제가 계속 춤도 춰드리고 밥도 먹는데요. 여기서. 그럼 내일도 볼게요. 바이. 애쉬 아일랜드의 원 모어 나이트 들려드릴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돌발 상황으로 정차 생긴 곳들이 많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부근입니다. 4차로 막고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원효대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이고요. 더 지나 한남대교 부근에 있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4차로 막혀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유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후 원효대교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앞서 양화대교 부근에서 진행하던 작업의 영향이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포승분기점에서는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24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스터 라디오 화요일 생방송으로 왔습니다. 제 삶의 첫 번째 이유는 그분. 그리고 저 남창희 인생의 두 번째 이유는 미스터 라디오. 오늘도 최선을 다해 피식웃음 두 번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무것도 예측하지 말라. 미라클 옥정아님이 미라를 듣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예측하든 여러분들의 상상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예측 불가 미스터 라디오 예측하지 마십시오.
1: 미라는요,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함께 가주십시오.
0: 네, 오늘도 이 더운 날에 또 우리를 찾아보겠다고 앞에 와주신 어린이와 어머니도 계신 것 같은데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더우니까 이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1: 시원.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네, 화요일 생방송입니다. 화생방! 깨스 깨스 깨스!
0: 자, 첫 번째 노래는 우리도 이러고 싶어요. 악동 뮤지션의 매력 있어.
1: 예.
0: 노래 듣고 왔어.
1: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악뮤, 악뮤의 매력 있어. 네. 우리도 매력 있고 싶습니다. 오늘 첫 곡 잘 듣고 왔고요. 자, 변클립스님, 변클립스 오미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김은실님, 오늘 두 분에게 에너지를 듬뿍 받고 싶어요. 왜요? 힘들어요? 고단합니까? 왜 그러시죠?
0: 너 때문에 고단하다. 좀 그만해라. 고만 좀 캐물어.
1: 고단하냐? 그래, 고생이 많다. 양윤빈님, 미라 들으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고 4시만 기다렸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와.
1: 그럼 4시가 되면 양윤비가 내려와.
0: 뭐 비타민 먹고 왔냐?
1: 아니요.
0: 왜 그러냐?
1: 비타민 안 먹습니다.
0: 저는 밖에 손님도 왔는데 부끄럽게 왜 그러니?
1: 저는 네. 영양제 안 먹습니다.
0: 아하.
1: 윤정수 씨는 영양제가 한가득이던데요.
0: 아니, 20알 됩니다.
1: 예, 대단한. 예. 거의 밥 한 끼를 드시던데요.
0: 빈속에 못 먹습니다. 속쓰려.
1: 예. 아, 뭐
0: 감사합니다.
1: 대단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0: 원진서 씨의.
1: 네.
0: 예. 전 원자현 현 원진서. 원래는 원지선.
1: 예. 아, 원래는 어떤 원지선이세요?
0: 원자현일 때 별명은 원자바오.
1: 어, 원자바오.
0: 네.
1: 예.
0: 자, 어쨌든 대단히 감사하고 있고요.
1: 예.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이경복 님께서 출구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어요. 우리 미스터 라디오엔 출구가 없습니다. 입구는 있습니다.
0: 이경복 씨, 출구가 없다.
1: 예.
0: 경복 사거리에서 보시죠.
1: 경복 사거리 없어졌습니다.
0: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뭘로 그렇습니다. 바뀌었어요, 거기 이름?
0: 거기 그 아파트가 원래 그 경복 아파트가 없어져가지고 예, 다른
1: 걸로 바뀌었구나.
0: 예, 센트 그 아파트가 와서
1: 예, 예.
0: 그냥 무슨 모르겠어요. 한번
1: 예, 그렇습니다.
0: 한번 이따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예. 미스터 라디오는 어떤 라디오냐 묻는 동안 앞에 예. 미라클이죠. 예, 근데 왜 짝짝짝짝짝을 한번, 아, 뭔지 알죠? 짝짝짝짝짝. 에이, 구조시나 해야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잠깐 열겠습니다.
1: 열렸어요.
0: 안녕하세요.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크게.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 아들 인사해.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씩씩하다. 야, 엄마 든든하겠다. 아들이 몇 학년입니까, 어머니?
2: 3학년이요.
0: 3학년이야. 아, 근데 아주 어른스럽고 기특하다, 야.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2: 저희

0: 떡 다섯 개. 오병이어네 진짜 떡 다섯 개 두 마리 생산이네. 예, 그러니까 오병이어. 예, 우리가 얻을 것도 없었네.
1: 몇 개 되지도 않은 선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모셔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0: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저 엿장수 엿 바꿔 먹는다는 얘기했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 고물 같은 거 철로 수거하는.

0: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안녕하세요. 미라클 여러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4: 네,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듣는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듣고 메달 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미스터 라디오를 들은 분이 유승은 양을 잘 교육시켜 주셔서 이 아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4: 아니 어머니와 함께 같이 들은 거잖아요.
5: 예. 아 메달을 땄습니다.
4: 예, 예. 예. 엄마와 함께 같이 늘 차 타고 다니다면서 들었잖아요.
5: 뭐 사실 3분의 2는 엄마가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고등학생인데.
4: 엄마가 지금도 키우고
5: 3분의
4: 있죠.
5: 3분의 1은 본인의 노력이고 3분의 2는 어머니의 케어로 메달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4: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미스터 라디오가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죠.
5: 3분의 1까지 아니에요.
4: 미스터 라디오를 들으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일들 이루어집니다. 연애, 결혼, 임신, 출산, 뭐 여러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저기 뭐야 뭐 우리 뭐라고 하죠 맨날?
5: 맨날 뭐라고 하는지 뭐 맨날 너한테
4: 취업,
5: 뭐라 화내지.
4: 이직, 뭐 퇴직, 뭐 승진. 하고 싶은 건 다 됩니다, 여러분들. 미스터라도 들으십시오. 근데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5: 최소한
4: 돼요. 되기는
5: 안 돼도 이유를 적당히 알게 됩니다.
4: 네. 그래요.
5: 확실하게 물어보면 또 확실하게 우리는 대답을 해요. 조상호님께서 사이비 같다라며 새싹인데 그 말을 하려고 가입을 했습니다. 조상호 씨는 사이비 아닙니다. 진실합니다.
4: 저희는 사이버입니다.
5: 뭐야? 자, 조상호 씨. 새싹입니다. 휘바!
4: 그거 안 들어주시잖아요.
5: 네, 정말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4: 예.
5: 조 PD 너무 없어 보여.
4: 예.
5: 나 그래도 34년 차야.
4: 그래.

0: 구혼이 되셨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0699님 저희 두 DJ도 신혼입니다. 그때 그 기분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 뭐야?
0: 네. 네. 호로록 이런 거 한번 넣어줬으면 참 뭐 좋았을 텐데.
1: 그런 거 준비가 자꾸 안 요구하지 됐겠지. 마십시오. 예, 그럼 난데없이 난데없는 걸로.
0: 우리 뭐. 우리 PD님도 힘들지 뭐.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쌍알님, 미스터 라디오는 화수분 같은 방송.

0: 초등학생 아이의 어머니가 미약해지셨군요. 예. 고마워요.
1: 그렇습니다. 아유, 네. 우리 엄마한테 뭐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 오면 좀 네. 주세요. 예,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좀 있으면 아이스크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0: 이소연 씨가 네. 이 이쁜 이름을 갖고도.

0: 수 있습니다.
1: 한윤주님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송이야. 너무 훈훈하고 좋아요. 네. 김장한님은 그 와중에 뭉클하다. 최미선님 네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장성진님 저희 어머니가 확실하십니다. 자, 자 이 4시 25분에 많은 어머니와 많은 자녀들이 듣고 있는 미스터 라디오. 자 노래 하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2: 이영지의 노래 Not Sorry.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4: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3: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4: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예금? 아 예금 나 말 잘 꺼냈다. 미라은행에서 3.8% 이율이라고 해서 그걸 들고 나왔는데 요즘 다들 주식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뭐 다 주식이야. 정책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도 그럼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금이 안전하잖아. 난 안전주의자고 어차피 주식을 해도 망하는 사람 있을 거잖아. 근데 이율이 너무 없으니까 예금할 맛이 안 나더라고. 아 뭐야 콩나물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아우 진짜.
1: 또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다시 결렬. 밥 먹는데 목이 막히고

0: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뭐 듣기 싫어도 조금 네.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0: 네네.
1: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분노를 같이 해주셨는데요. 성진영님께서 토크박스 주제 던지는 것도 아니고 토크머신이야 뭐야 진짜. 김선영님, 씹어먹을 삿포로. 삿포로는 제가 없습니다. 예. 전영희님, 박사 납셨는데 박사 납셨어. 김혜정, 좀 듣자 들어.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좀 듣자. 김희정님, 너랑 밥 먹으려면 소화제 필수다 필수야. 최미선님, 음해, 너 귀는 한 개고 입은 두 개구나. 이? 자, 정승현님, 오우, 상대방이 말하는데 좀 끊지 말고 좀 끝까지 좀 들어라. 아, 진짜 대화가 안 되네 진짜. 이시은님이, 야, 그렇게 네 얘기만 하고 싶으면 좀 자서전을 써라, 자서전을 써. 아유, 익명으로 할게요. 아유, 세상에나, 우리 시어머니인 줄. 왜? 또 시어머니가 또 나옵니까? 근데 시어머니 또 이런 분이 있으시죠? 예. 안병수님, 아이고, 듣다 보니 속이 꽉 막히네요. 숨을 못 쉬겠네, 진짜.
0: 그거는 뭐, 저 역할의 얘기가 아니죠. 뭐,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시누나, 예. 뭐, 시아버지나, 어? 동네 그러니까요. 아저씨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1: 예.
0: 말 안 듣는 분들은 뭐.
1: 맞아요.
0: 어떻게요? 아는 사람들이 참아야지 않아요? 예. 그 바뀌겠어요? 그렇죠? 에이.
1: 정승현이, 어우, 상대방이 말하는데 좀 끊지 말고 좀 끝까지 들어라. 아우, 진짜 대화가 안 되네 진짜. 천민지님, 멸치똥으로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 진짜. 김근아님, 귀에서 피가 난다 피가 나. 0604님, 소름, 우리 신랑이 정순 씨였네요. 사람 말 끝까지 안 듣고 말 뚝뚝 끊어먹는 인간 또 있었네요. 말할 말 안 나게 진짜. 이동훈님, 긍디 사랑으로 긍디를 안아주신 여봉봉 감사해요라고. 라고 왜 또 여기 저기 긍디는 그 연기한 겁니다. 관련이 없어요.
0: 아니요, 맞습니다. 아내가 이런 모든 저의 부족한 부분을
1: 예.
0: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1: 어,
0: 예. 하지만 저도 아내의 부족한 것들을 사랑으로 안고 있다.

0: 또 오면
1: 아 하면서 또
0: 예. 아 형 또 아,
1: 속상해합니다.
0: 그래서 또 옮게 생겼네요 이렇게.
1: 네, 예. 제 아내에게 멀리 예 떨어져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사이다는요 익명의 미라클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우 또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여기 있네.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분노 쌓이시면 많이 많이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훈님이 미라는 같이 분노해주고 화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라디오입니다라고.
1: 왜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까? 열받는 진짜 열받잖아요. 예. 더하면 더하지 우리가. 다른 연예인들은 그렇게 안 하나요?
0: 그래요.
1: 관리하나?
0: 네, 아니, 이거는
1: 너무, 이게 너무 우리끼리 뒤에서 하는 얘기가 나왔나?
0: 아니 제작진이 이렇게 네. 판을 잘 깔아줘가지고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0: 아니 얘기를 하겠다는데 왜 그럼 그쪽은 왜 안 들어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 그리고 또 음식물 분쇄 처리 후보 나왔으니까 이제 도전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마감. 내일 또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2635번째 문자 내일 뽑고요. 아까 그 학생들 왔잖아요. 중학생들.
0: 예.
1: 너희 어머니가 확실하니? 네.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했던 어머니께서 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 그 어머니 저예요. 보라로 아이들을 잘 봤어요.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 최고. 어머니 네.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네, 제 아들이 맞습니다를 음성으로 좀 녹음하고 싶은데
0: 네.
1: 전화번호 있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자. 그래갖고 네. 같이 붙여서 또 우리 조PD가 뚝딱뚝딱 밤에 또 뭘 만들어낼 겁니다.
0: 피곤해요 조PD도.
1: 조PD 이번엔 돈을 좀 써야 될 거야. 왜냐면 그 음악이 엠본부 거거든.
0: 자,
1: 사용료 조금 내야 될 것이야.
0: 정지수님, 우리 연호 방송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애 방송 최애 연예인인데 아이 하루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라고.
1: 애가요?
0: 아까 우리 연호.
1: 네. 아까 연호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청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잘 챙길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둘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네. 그러니까 연호야 앞으로도 자주 또 문자 보내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너의 이름을 연호해 줄게.
1: 우리 아까 미라클 연호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0: 아니요, 거기 정연호 씨고요. 우리 이 연호는 다른 연호. 네,
1: 다른 연호.
0: 예. 네.
1: 우리 아이 초삼 연호. 초삼 연호. 네.
0: 예. 자, 그리고 너무 이렇게 또 항상 이분은
1: 그만하지 마. 너 만약에
0: 예.
1: 내가 한번 보자. 아니, 진솔한 뭐, 분이냐?
0: 진솔한 분이잖아요.
1: 그거야?
0: 예. 와. 이분은 진짜 항상 사연을 진솔하게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박진솔님. 5월 24일은 딸의 결혼식입니다. 얼마나 진솔해요. 아들의 결혼식 아니고 딸의 결혼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1: 이상한 거 붙이지 마요.
0: 날이 가까우니 긴장이 되네요. 딸과 함께 자주 듣던 미스터라디오에서 축하받고 싶어요.
1: 5일 남았네. 와.
0: 살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겠지만 지금의 행복한 마음 기억하면서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길 바랄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근데 진솔 어머니. 진솔 어머니가
0: 얼마나
1: 아니지.
0: 진솔하시죠.
1: 진솔님.
0: 예.
1: 지금의 뭐 살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겠지만 지금의 행복한 마음 기억하면서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길. 이 말이 너무 좋잖아요.
0: 예.
1: 열받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0: 열받으면... 왜 열이 받아요?
1: 야, 우산 또 펼쳐봐! 그러고 이제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다툼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길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0: 그래요. 자,
1: 온순한 사람들이 많이 싸우겠죠.
0: 다툼이 아니더라도 둘이서도 같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1: 아, 그건 당연히.
0: 그럼요. 그럼 비 오는 날이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어차피 동지가 강력한 동지가 돼서 옆에 제1일 동지죠. 제1수의 동지. 이번 주 일요일 날 결혼해. 야.
0: 항상 우리 부부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0: 자, 뭐 그거 알겠어요. 지금 이제 결혼식 동영상 이제 왔어요.
1: 아, 왔어요?
0: 6개월 만에.
1: 네, 맞아. 그렇게 오더라고.
0: 아, 제대로 잘 보지도 않아. 그 사진 10장인가 뽑아갖고 보내줘야지. 그 뭐 이렇게 해준다는데. 예. 크게. 그것도 안 뽑았어.
1: 아이고.
0: 우리 와이프, 나 그냥 자.
1: 예, 그래요.
0: 결혼 전엔 그렇게 준비하더니.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 잘 즐기세요. 하루입니다, 그거.
0: 그렇습니다.
1: 그날 또 같이 또 모든 사랑하는 사람 다 모이는 날이잖아요. 자, 우리
0: 심재동 씨가 예. 동지가 될지 안 될지는 심재동 씨 그 멘트 제동 겁니다.
1: 심재동지. 이보게 심재동지.
0: 심재동지. 그거 많이 심하네. 5일 남았네, 결혼식이. 동지가 될지 안 될지라니.
2: 여기에 한 발. 여기에 한 발.
0: 진짜 안 똑같아. 안녕하세요.
2: 이정재입니다.
0: 여기에 한 발. 쇼리 왔다.
1: 예, 일찍도 왔네요.
0: 네,
1: 예.
0: 한윤주 씨, 저도 결혼식 영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긴 예. 하셨죠?
1: 예. 자,
0: 알겠습니다.
1: 803호님이 짧은 휴가를 마치고 오늘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제주도의 바다입니다라고.
0: 아, 저기 웬 완전 남태평양이다.
1: 와, 너무 멋있다.
0: 제주도 바다 좋더라고요. 예. 이쁘다.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이게 어제의 제주도입니다. 예. 803호님이 보내주신 어제의 제주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쁜 제주도 바다를 보시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1: 이소라의 노래입니다. 첫사랑.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퇴근길 교통량 서서히 늘면서 곳곳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에서 가양까지 많이 답답한데요. 그 사이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는 사고도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 방향 가양에서 양화대교까지 짧게 막히고 이후 마포대교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원효대교 부근에 있는 고장난 차 때문이고요. 이 구간 지금 1차로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은 펜타곤이 불렀어요. 불후의 명곡 라이브 버전이었는데요. 욕심쟁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원곡은 심신씨의 노래죠. 자, 여러분들께서 또 재미난 또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착한 생각님이 6살 내조카는 개구쟁이. 장성진님, 그녀는 나의 귀여운 욕심쟁이였는데 지금은 욕쟁이에요.
2: 야,
1: 그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쟁이. 아니,
2: 그래도 예. 뭐 사실 혼자 갑자기 욕을 하겠어요? 정신 사람처럼 뭔가 이유가 있고
1: 그래요.
2: 그러다 보니 그게 그렇게 조금 분노가 조금 더 오르셨고 그랬겠지. 그것도 생각하세요.
1: 네.
2: 왜 저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 최상구님, 저는 학창시절 소금쟁이 너무 말랐어요.
2: 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별명이다 나는.
1: 예.
2: 소금쟁이란 별명 듣고 싶다. 자. 내 발로 과연 물 수면 위에 견딜 수 있을까요? 땅도 부패이는데.
1: 그러니까 네. 쉽지 않죠. 김태훈님, 긍디와 견디는 아무 말 많은 수다쟁이.
2: 땅도 부패이는데. 네, 수다쟁이 인정.
1: 이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씩씩한 직장인님. 우리 이모 성함 이욕심.
2: 그 주민등록 사진 번호 다 지우고 주민등록 상에 위조하지 마시고 이름만. 정말 찍어서 보내면 선물.

0: 이하로님이 크크크크 안전 귀가 지킴이 사냥꾼이었으나 네.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 있다는 안전 귀가 지킴이죠. 이거는 제가
1: 아니죠.
0: 홍보대사 해야 돼요.
1: 더 짜증이 나서 다른 사람 만나러 갔을 수도 있어. 아우 내가 쟤를 만나고 끝나면 안 된다구나 하루. 아우
0: 좋습니다. 네. 자 우리 3776님이 안녕하세요. 미라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남기고 싶으면 어디다 살짝 남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남기시면 되고요. 지금 잘하셨고요.
1: 누군가가 욕을 먹는 내용인가요?
0: 혹시 제대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미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셔가지고 청취자 게시판 들어오셔가지고 사연 남겨주시면 돼요.
1: 아셨죠? 비밀스럽게 남기는 칸에 남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예. 거기에 응답을 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그래요. 그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서윤도님께서
1: 거기 서윤도
0: 아까 자기 말만 하는 분 사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두 분 MC들도 상대방 얘기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데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웃겨요라고 했는데
1: 그 아까 내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나 생각보다 많이 다 듣고 있어요. 듣고 반응을 안 하는 거지 다 듣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1: 거기 서윤도 차라리 이런 건 하세요. 이게 재밌어요. 너.
0: 네. 자
1: 손원욱 씨 협찬하신다는 분이 혹시 DM 계속 오고 있나요? 왔어요. DM을 왔고 네. 계속 얘기 중이에요.
0: 지금 협상 중이에요. 지금 1차 관문 통과했고요. 2차 관문 또 통과할 거니까.
1: 네, 2차 관문에서 대들 날라가요. 예. 다들.
0: 뭘 날라가요 또. 네. 자 이제 우리는 광고 살짝 듣고요. 쇼리 씨와 함께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옵니다. 미스라도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메디힐 토너 패드. 오톤도.
1: 메디카 코리아.
0: 고려 기프트 제공입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오톤도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4: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4: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졸린 사람, 더운 사람, 심심한 사람 모두 쇼리를 때려!
1: 네?
0: 잘못 질러!
2: 쇼리의 쇼미더뮤직! 아니 왜 때립니까? 아,
0: 미안합니다. 네. 잠 좀 깨려고 해봤어요. 쇼리 씨어서 오세요.
2: 내 빵가르르 깎고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람밖에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자 안전한 선한 단신 생각 마이트 마우스 막내 쇼리입니다. 쇼리 질러!
1: 쇼리 씨,
2: 네.
1: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0: 제가 주식을 사면 우와, 3일. 야. 3일 안에. 3일 전화. 와. 와.
1: 3일 봐요, 3일.
0: 스포츠로도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1: 예. 네. 진짜. 네. 승리의 요정이어야 되는데.
2: 그래도 우리
1: 됐네.
2: 미스터 라디오는 안 망해서 다행입니다.
0: 여기.
2: 자.
0: 그렇습니다.
2: 그러면 예. 돼요. 예. 예. 예.

0: done.
1: Yeah. 네. 네. 1740님께서 용감한 녀석들의 I don't care. 예, 네, 이 노래도 신청곡 되나요?
2: 되죠.
3: 제목이 똑같네.
2: 그렇죠.
3: 네.
1: 용감한 녀석들은 개그 콘서트.
2: 맞아요.
1: 네, 코너였어요.
2: 우리 신보라 씨가 지금 이 목소리고.
1: 그러니까요.
2: 예. 그리고 또 남자분들 우리 박성범 씨.
1: 네.
2: 예.
1: 그러니까요. 이게 앨범이 나왔었네요.
2: 그럼요.
1: 진짜 다양한
3: 씨가 오늘 음악 너무 많이 듣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 오늘따라 음악 좀 듣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뭐 좀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2: 그러니까요.
3: 나도 좀 흐리흐리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떠드는 소리보다 이렇게 음악이 적고 싶은 거예요. 어. 음원 사이트를 소개하고 싶지만
1: 주제가 돈이어가지고 또 그런 게 있나?
2: 그러니까요. 이 돈 얘기 들으면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1: 좋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게 또 그러니까요. 요즘에 근데

0: 또 돈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남창이가 노래를 못 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뭐예요?
0: 주식 얘기를 하는데. 아,
2: 근데 주식은
1: 눈빛이 달라져요.
2: 오르락 내리락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벌써 제가 2014년부터 아마 주식을 시작했어요.
1: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2: 예,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1: 계기가 뭐예요?
2: 네?
1: 그냥 계기가 뭐예요? 누가 뭐
2: 여유자금이 해보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 그 돈으로?
2: 네, 그 돈으로 차를 조금 살려고 했는데 한 선배님께서 너 차 사지 마라.
1: 그 돈으로 주식해라.
2: 아니요, 주식이라는 말은 차 사지 마. 지금 차 살 때 아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식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차를 살까 그랬어요. 차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예.
1: 그러면서 노래가 이게 나가니까
2: 눈물 나네요. 예. 그렇게 좋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배움의 끝은 없습니다. 예.

뱅크에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금고에 한번 돈하고 갖춰보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게 유리병 안에 금 열량이 들어있는 거야. 그 유리병 안에 그 금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는데 금을 잡으면 손이

0: 그래서 아내와 이제와 바꿀 수 있습니까?
1: 아니, 바꿀 수 없죠.
2: 그런 조건은 달 필요가 없어요.
1: 같이 있어.
2: 누가 바꿉니까?
0: 바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2: 있죠. 그런 파렴치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기준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0: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옆에 있다는 거예요.
2: 자, 보시죠. 남창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돼.
0: 자, 노래 듣겠습니다.
1: 네.
0: 가질 수 없는 돈.
1: 주식 하지 마요.
0: 아니요, 그건
2: 주식은 괜찮아. 잘하고
0: 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1: 아, 잘하고 있어요.
0: 오케이, 오케이. 계속 하고 있어요.
1: 오케이.
0: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예요.
2: 막 빚을 내서 엄청나게.
1: 아, 그게 잘못된
2: 거지.
1: 그럼 우리한테
0: 내가 갖고 내가 준다.
1: 그쵸, 그쵸, 그쵸.
0: 해야죠.
2: 해야죠.
1: 들었죠?
0: 예. 끝까지 합니다. 자, 노래도

0: 네.
1: 다음 순서.
0: 맞습니다. 라떼 퀴즈. 네. 오늘은 1996년 5월 둘째 주 KBS 가요톱텐 차트에서 문제를 드립니다.
1: 옵.
0: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카페라떼 드릴게요.
1: 1996년 5월 둘째 주 KBS 가요톱텐 6위를 차지한 노래. 쇼리 씨가 이 노래 한 소절을 불러드립니다. 와. 잘 듣고 뿅뿅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쇼리 씨 한 소절 준비됐습니까?
0: 내게 돌아와 영원히 함께 하더라도 마지막

0: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대차할 땐 어디로?
1: 사진으로 올카.
2: 대차할 땐 어디로?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0: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1부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오, 부럽습니다. 이정아 씨. 저는 완전 제2형이라 계획을 세우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남편은 그냥 무계획으로 발길 단

박지은 씨. 낮에 재택근무하면서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놔요. 퇴근과 함께 노트북이 꺼지기 때문에 6시 이후로는 라디오 들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노트북을 계속 켜놓았더니 사랑하기 좋은 날도 듣고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와, 박지은 씨야말로 정말 프로 중에 프로. 와, 왜냐면 재택근무인데 퇴근 시간 6시면 노트북을 꺼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나저나 오늘은 어떻게 연장근무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야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기 좋은 날 듣기 위해서 오로지? 이동구 씨, 막내딸이 입고 출근할 셔츠랑 치마를 다림질하며 이 시간 함께합니다. 딸 옷은 거의 흰색 계열이라 빨래하기도 신경 쓰이고 다림질도 신경 쓰이지만 퇴근해서 오면 한박웃음을 짓겠죠? 라고 하셔서 와 정말 대단한 아빠인가? 이동구 씨라고 하셔서요. 아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아빠가 해주는 건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딸의 흰색 셔츠를 다림질 해주시는 아빠가 그리 많을까 싶고 그런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딸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할까 싶고 부러워서 말이죠. 0538 어제 누가 제 차를 받고 그냥 가버려서 기분이 너무 우울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쉬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 달래기는 늘 그렇듯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와, 진짜 속상하셨죠? 0538 어느 정도예요? 그냥 긁힌 정도 아니면 정비소에 가야 하는 정도? 부디 제발 그거 긁고 가신 분이 모르고 모를 수는 없는데 아니면 너무 바빠서 아무튼 다시 와서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 사람 이랬으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있잖아요 0538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은 일 겪으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빌어봐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덥다는 대구에서 에어컨도 없이 옥탑방 생활을 2년째 하고 있는 말단 직원인데요. 저희 회사 선배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옥탑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는 거 있죠. 집안 사정이 안 좋아 월급도 시골로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다들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고마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 와, 선배님들 진짜 최고입니다. 하, 우리 말단 직원, 우리 후배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뭔지,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5월 19일인데 올여름 아무리 더워봐라 이분이 지치나, 그죠? 8176 진짜 금이라 때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보내드릴게요. 금이라 때는 본인이 드시고 건강기능식품은 하나씩 나누어서 선배님들 나눠드리세요. 제가 고맙다 그랬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아우 기분이 다 좋습니다. 별, I think I, B, I do.

0: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어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 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우

및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9일로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너무나도 평범했던 연애였다. A와 나는 23 무렵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났고 모든 연인이 그렇듯 서로가 서로의 운명인 줄 알았으며 싸워도 돌아서면 바로 화가 풀리던 연인이었다. 3년 정도 흐른 뒤 A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나는 평소 꿈이었던 경찰 공무원의 도전. 서로 안정이 되면 꼭 결혼을 하자며 날마다 뜨거운 전화기를 붙들고 미래를 속삭였다. 하지만 달콤했던 미래의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며 덩달아 건강까지 악화되셨고 나는 갑자기 떠맡게 된 가장이란 책무에 어깨가 짓눌렸다. 그래서 잠시 꿈은 접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죄다 하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나 시간과 돈에 허덕였고 이로 인해 A와의 데이트는 공원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대부분. 180도 바뀐 현실 앞에서 사랑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얼굴 보아서 좋다며 일은 힘들지 않냐고 나를 살피는 그녀. 해사하게 웃는 게 안쓰러우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처지가 너무도 괴로웠다. 그래서 매번 알바 핑계를 대며 얼른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1: 밥 먹었어? 많이 힘들지?
0: A의 문자에 4시간이 넘어서 답을 했던 날, 그간 꾹꾹 눌러놓은 마음이 터진 듯 울먹이기 시작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만해. 나도 지친다. A는 아무 말이 없었다. 10초, 20초 전화가 끊겼다. 그 후 A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나도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몇 번 고민했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다. 몇 년을 아르바이트에 매진한 후 어느 정도 빚을 갚을 무렵 나는 다시 경찰 공무원에 도전했고 결과는 다행히 합격. 내 나이 31살이었다. 그토록 원하던 경찰이 될 것만 함께 기뻐해줄 A는 없었다.

G.O.D. 거짓말. 행복할 때, 힘들 때 항상 옆에 좋은 분이 있었는데 그땐 상황 때문에 모르셨군요. 박주미 씨가 그러셨어요. 아마 지금도 그분만 생각하면 많이 후회하실 것 같네요. 하면서요. 1117. 이부가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이어집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0193. 뜨거웠던 전화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다니 아쉽네요. 그러게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오래 통화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요즘 스마트폰도 오래 통화하면 뜨거워지나요? 아, 요즘도 그래요? 예전에 진짜 기억나네요. 전화기가 진짜 뜨거워서 볼에 댈 수가 없어서 막 아, 그랬었는데 그 전화기가 식어버렸군요. 이경란 씨. 영화 만약에 우리 생각나네요. 아, 그랬죠. 그 영화도 정말 사랑하는 청춘이 두 사람의 현실 때문에 아, 남자분이 아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경란 씨. 팍팍한 현실에 서로를 놓고 놓았던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영화가 상영될 때 영화가 끝나도 일어나지 못하고 엉엉 우는 분들이 있었다. 이런 후일담이 많이 있었잖아요. 박경순 씨. 그저 먹먹하기만 하네요. 가난을 넘어서지 못한 사랑. 그래도 원하던 것을 이루셨으니 지난 날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부디 좋은 인연 만나기를. 보겠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경규명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A는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끔 공원에 가면 A와 손을 잡고 걸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쭉 만났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녀의 행복을 빌며 추억은 마음 깊이 넣어두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땐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거 3년이면 끝나. 3년만 버텨. 3년만 지금 이 사랑을 지켜봐.

없지 않을까.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을 또 드립니다. 신승훈 나비효과

신승훈 나비옥과 서인국 부른다 두 곡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소형 해밀레 KB국민은행 셀레나제 제공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8: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김영자 씨 딸이 수련회에 갔는데 왜 이렇게 좋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신청곡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3: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2: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4: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앞 시간보다는 퇴근길 정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더딘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연

신인류의 사랑 015B. 신인류라는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장유희 씨, 그랬죠, 그랬죠. 바지로 동네방네 쓸고 다닌다고 많이 혼났죠. 그때가 그립네요. 나도 청춘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5: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5210. 매주 화요일은 고등학교 친구 넷이서 러닝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한 친구는 편의점 알바 대타로 불참.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친구가 편의점 사장이니까. 또 한 친구는 오후에 갑자기 잡힌 야간 라운딩 약속 때문에 불참? 이건 이해 불가입니다. 이렇듯 약속에 대한 무게감이 제각각인데요. 정말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 러닝 모임이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제 생각엔 매주 화요일이 조금, 물론 운동 효과를 바란다면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러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뭐 연령대는 잘 모르겠지만 편의점 사장님을 하실 정도 연령대면 대충 한 40대라 잡고, 진짜 저녁 약속도 많고, 그 약속이 뭐 아마 그 라운딩 그분도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 쪽일 것 같거든요. 놀자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일 관련해서 저녁 때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2주에 한 번으로 좀 미루든가.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나쁜 게요, 벌금제예요. 벌금제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거든요. 아니, 돈 냈으니 됐지. 이거는 모임을 지속하는데 좋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50대라고 하셨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죠. 제일 바쁠 때고 저녁 시간 내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책 모임이 있는데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하나 매주 하다 2주로 바꿨는데 조금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금이라 때 한 잔 보내드리면서 이 모임 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건강도 지키고, 진짜 건전하고 좋은 모임인데. 장범준,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하나 더 입력해서 결제하다가 과장님께 혼나고, 지난주엔 아빠 차로 도로 주행 연습하다가 주차 딱지 끊겨서 범칙금 나왔어요. 속상하셨겠어요, 경희 씨. 오늘도 또 지난주 그날도. 근데 말이죠.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뭘 잘못했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다음번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량의 0을 하나 더 입력한 건 앞으로는 결제 서류 내실 때 한 번 더 아예 그냥 볼펜으로요. 0을 하나하나 찍으세요. 0, 1, 10, 100 이렇게 하나하나 찍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그런 일 없을 거고요. 아빠 차로 도로 주행 연습하던 그날도 주차 딱지. 그 주차 범칙금이요. 주차 위반 범칙금. 이거 진짜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을 세우더라도 근처에 주차 구역 돼 있는 곳 유료 뭐 500원, 1000원 그냥 쓰면 돼요. 그럼 범칙금보다 훨씬 싸니까. 아셨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다음번엔 이런 일 없길 바라며 금일아떼 한 잔 신경희 씨에게도 보내드릴게요.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어반자카파예요.

알려준 타팀 직원. 퇴근하려고 보니 제 차 앞을 가로막은 차주가 바로 그 직원이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10분을 기다렸고 괜찮다며 손 흔들어 줬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러고 사는 거죠. 내가 도움 받았잖아요. 그분 미안했을 텐데 손은 들어주고 멋진 1290 이분 보면서 휴 하셨을 겁니다.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진짜 어디서 뭐 어떤 사람 어떻게 만날지 몰라. 착하게 삽시다 우리. 금이라떼 한 잔 1290 이분에게도 보내드리고요. 4956 입사 동기에게 날이 더워지니 세상 모든 것이 귀차니즘으로 바뀐다 했더니 너는 솔로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나는 세상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고 활기찬데 사랑하는 남친이 있어서 그런가? 오호호호 하는데 마음에 상처 입고 더 더워졌습니다. 언니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마음 알죠? 4956. 근데 그 입사 동기가 하나만

0: 불티 태연이었어요. 엠플라잉 옥탑방에 이어서 들으신 곡.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제공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3: 1544-8777.
5: 퇴근하고 계신가요? 도착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에 만나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롯한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5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6: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전기 뱀장어의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영남, 제주에는 최대 80mm 이상 내리겠고요. 강원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빗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 시간보다는 퇴근길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아직 곳곳으론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에서 가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에서 가양대교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으로 초입 부분에서 납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2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어서 도로 진입 전 미리 차로 변경 유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

가요광장 시간엔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요.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면서 저녁 메뉴를 고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엔 이걸 생각해야죠. 야식. 야식을 먹을까 말까? 만약 먹는다면 가볍고 건강한 걸로 먹을까?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야식인 것

5월 19일 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악뮤의 라면인 건가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가요광장에선 점심 메뉴를 고르고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는 저녁 메뉴를 고르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야식 메뉴를 고르고 계실 텐데 항상 어렵지 않아요? 야식 메뉴? 뭔가 저는 건강하게 먹는 야식 메뉴는

5468님, 오늘은 왠지 얼큰한 국물류가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우, 무슨 국물이지 이 국물은? 라면 국물인 건가? 저는 국물이 땡길 때가 많이 없는데 감기 걸렸을 때는 진짜 국물만한 게 없더라고요. 최근에 약간 감기 기운이 약간 돌아가지고 만둣국을 시켜 먹었어요. 따뜻한 만둣국. 근데 거기 만둣국이 되게 이제 진하지 않고 약간 어묵국물같이 맑은 그런 만둣국이었어요. 그래서 만둣국에 있는 만두를 다 먹어버렸지 뭐예요. 분명 나는 몸이 추워서 따뜻하게 먹으려고 만둣국을 시켰는데 그 만두를 4개나 다 먹어버릴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죠? 이런 날에는 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좀 힐링의 밤을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내려간 화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무슨 일로 시간을 보내셨는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시는지 사연으로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아니,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방송 2시간 동안 즐겁게 먹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소주 한 잔이 맞으실까요? 3잔 이상 드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족발 제가 지난 주말에 족발 먹었어요 진짜 족발도 너무 맛있죠 막국수에 싸가지고 드세요 7064님 야식의 정석은 치맥 아니겠습니까? 옛날 통닭 한 마리 뜯고 있어요 자, 치맥이죠 야식의 정석은 근데 족발과 소주도 강력한 친구인데 우리 치킨이랑 맥주도 강력하네요. 8457님 오늘 빵이 먹고 싶거든요. 오늘 제가

에이핑크의 Love Me More 듣고 왔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3285님, 스모어 쿠키가 뭐죠?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먹고 후기 남길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뭔지 아시는데 보내신 거죠? 뭔지 아시는 것 같아.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시간입니다. 나름 리미티드 코너예요, 이거. 이번 주 화수 목금 나흘 남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보세요.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멜로망스의 사랑의 언어.

0: 작곡가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마른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2: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 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대게린의 스퀘어 듣고 왔습니다.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이제 5초 후에 정답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 전에 오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2103님, 운전만 해 브레이브걸스 보내주셨는데

왜 이렇게 시작과 그 중간 지점은 힘들까요? 중간 지점에 전 이렇게 널브러져 있게 되더라고요. 이 많은 것을 볼 때 되게 너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오늘 집에 가면 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거실에 있는 그 여름 옷들을 보면서. 2368님 너무 잘하셨고요. 어머님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투어스의 널 따라가.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왔습니다. 6640님, 안녕하세요. 경기 기계공고 다니는 17살 학생입니다. 제가 내일 군특성화 면접을 보는데요. 너무 떨리고요. 면접 예상 질문들 답변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에이, 이렇게 완벽하게 답 안 해도 괜찮아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그 큰 그림만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가면 거기서 또 잘 얘기할 거잖아요. 6640님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가 달달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293님이죠. 저도 MBTI 대문자 I인 자취생 직장인입니다. 용기 내서 오늘 해먹은 저녁 사진 보내봐요. 오늘 날이 꾸리꾸리해서 꾸덕꾸덕한 바질 크림 파스타 만들어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되게 감성있게 또 요리하신다. 프라이팬도 너무 예쁘고. 저도 집에서 크림 파스타 만들면은 저렇게 체다치즈를 많이 넣거든요. 그럼 훨씬 꾸덕해지고 되게 깊어져요, 맛이. 0294님 반가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리비아 딘의 So Easy 함께 들을게요.

0: 이게 좋다.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3636님, 살이 빠져서 집에서 옷 수선하고 있어요. 좀 피곤하지만 다이어트 성공해서 옷을 작게 수선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디 목소리 너무 예쁘시네요. 시원한 아아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 막힐 수도 있는데 직접 하는 것도 진짜 다 대단하시다. 저는 그냥 집에서 바지 수선하기 귀찮아갖고 그냥 벨트 차거나 아니면 5핀으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3636님,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853님은요, 오늘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서 부모님 모시고 한강에서 요트 탔어요. 저렴하게 탈 수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한강을 바라보기만 했지 이렇게 배 타며 보는 건 처음이라고 좋아하셨고요. 저도 힐링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드린 것 같아 뿌듯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한강에서 요트를 타본 적은 없고, 부산에서 촬영 때 이제 부산에서 요트를 한번 타는 촬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점심에 혼밥하시는 분들 편해서 좋긴 한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가요광장으로 오세요. 제가 잔잔히 잘 떠들고 은근히 웃기거든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여러분의 밥친구가 되어드릴게요.
5: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6: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고요. 3557님의 신청곡 로꼬의 니가 모르게 듣고 왔습니다. 2756님, 오, 내 최애 코너 한다. 저희 둘의 케미를 또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또 기다리셨죠? 김대웅님, 어머, 보라 되게 반짝반짝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진짜 완전 반짝반짝하네, 방금. 보라 보면은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막 꽃이 피어난다든지, 이렇게 별이 막 뜬다든지, 나무가 막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보라를 가끔 봐주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잠시 후에는 떠든 사람 최우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신나게 떠들어 볼게요. 어플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5: 카베페 주문.
4: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5: 카베페 주문.
6: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한성경, 너 뭘 그렇게 적고 있어?
1: 어? 나 너한테 노래 비법 좀 알려주려고 적고 있었지.
0: 네가 나한테?
1: 응. 효정아, 노래에는 어떤 곡이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목에 힘 빡 주고 You're my heartbreaker.
2: 너는 사람 누구야?
3: 최연정 강성규야.
0: 주제 하나 던져놓고 한 시간 내내 떠드는 시간이에요. 떠든 사람 최연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막 남친 강성규입니다.
0: 고막 남친?
1: 네.
0: 아, 고막을 힘들게 하는 남친.
1: 남친의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네. 네, 네.
0: 아, 1091님께서 성규님 인별 봤습니다. 왜 꽃밭에서 꽃받침하고 예쁘게 사진 찍으셨어요?

0: 를 쫙 나열했잖아요. 네네네. 제일 맛있었던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1: 아, 제가 광주를 놀러 간 건 처음이에요. 오. 일로만 항상 가봤지.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제 원픽은 이번에는 오리탕.
0: 오리탕이 진짜 맛있어.
1: 오리탕 너무 맛있더라 진짜.
0: 저도 오리탕을 광주에서 한번 먹어보고 제주에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오리탕이 진짜 감기가 나아요. 감기 걸리고 가잖아? 감기 나.
1: 그 걸쭉한 국물이 일단 너무 내 스타일이고
0: 보양식이야.
1: 빨갛지만 그렇게 칼칼하게 매운맛이 아니고

0: 그러니까 아 이게 어제였나?
1: 그래서 어제 봤는데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0: 잘 먹어서
1: 화장이 너무 잘 먹은 거예요. 그게 더 오리탕 덕분이라니까.
0: 맞아요. 오리탕 먹었죠. 육전 그 직접 구워주시는 거 알죠?
1: 아 직접 구워요?
0: 계란을 입혀가지고 옆에서 직접 구워주면 그거 바로 먹는 거.
1: 맛있겠다.
0: 파채 송송송 썰어주세요. 그럼 파채 얹어가지고 탁 먹는 거예요.
1: 파채.
0: 그럼 또 육전만 있냐? 낙지 탕탕이 전 있어요. 낙지 탕탕이 전을 해주는 거예요.
1: 막걸리는?
0: 뭐
1: 막걸리도 있어요?
0: 아, 있겠죠? 맛있진 않았지만
1: 맛있겠다.
0: 그게 중요하구나.
1: 그게 중요해요 저는.
0: 오케이.
1: 7917님
0: 성규스 지난주 생생정보 봤는데요, 성규스 애교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볼륨에서도 애교 보여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뭐 저런 사진을 찍으셨어요.
1: 아, 뭐 참 다랑어의 가장 비싼 부위는 어디일까요? 3번 애교쌤. 이건 거예요?
0: 3번 애교땡.
1: 아 그렇게 했어요? 정답이 뭐였어요 근데?
0: 애교살은 당연히 아니고 그 볼살.
1: 아 볼살. 네,
0: 볼살이었죠. 볼살.
1: 아, 애교 한번 해보세요.
0: 성규 애교 언제나 준비됐지.
1: 나가주세요.
0: 오늘 때부터 인기하세요.
1: 네 코너 진행해보겠습니다. 떠든 사람 최우장 강성규. 어떤 코너죠?
0: 어두운 사람 최우장 강성규.
1: 목소리 제대로 하세요.
0: 네, 1교시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0: 그때는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뭔가 그런 싸이 같은데 올렸던.
1: 어, 그렇지.
0: 어, 그런 사진들이 이제 거기.
1: 그때는 그게 잘 나왔을 테니까.
0: 진짜 잘 나온 줄 알고 올렸던 사진들인데 핸드폰에서 봤는데.
1: 어머 이거 뭐야?
0: 진짜 심각. 어떻게 연예인이 됐지? 어머 이거는 진짜 절대 꺼내서는 안 되겠다.
2: 정디가 그때 뭐 못나서가 아니고 그때 그 패션과 스타일이 어색한 거지.
0: 아,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때 좀 많이 통통했더라고요.
2: 어릴 때니까.
0: 어, 진짜 많이 안 통통했다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통통했더라고.
2: 정디 일기장 제가 몇 번 봤잖아요. 네. 열심히 하자 살 빼자 이 얘기밖에 없잖아.
0: 그때는 다이어트 진짜 필수였고 고등학교 때.
2: 아, 난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
0: 전에 오디션 보러 가면은 너무 날씬하고 예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 보컬로 승부하자. 사실 이러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제 긁혀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오디션 볼 때는 안경을 좀 벗고 가보고.
2: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 좀 민감할 나이.

0: 대한 지 23년이나 지났네요.
1: 어, 오빠랑 약간 비슷한 거네.
0: 그렇죠. 군대 작성했던 거는 네. 못 적는데 일단 2003년 입대.
1: 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야.
0: 느껴지는 게 수양록이라는 말은 네. 저보다도 선배님들 제가 저는 2010년대 군번인데 네.

0: 때가 탄 물건들이 있을 거라고.
1: 그렇죠. 때 타면 버려요 전. 때 너무 탔다.
0: 이 야박한 사람. 때 좀 태워.
1: 때 좀 태워.
0: 냄새 좀 붙여.
1: 아, 그래야 되겠다. 1492님. 아이 이름 새긴 돌잔치 수건이요. 절대 아~ 못 버려.
0: 이것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0: 내 아이.
1: 아 저는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0: 아, 그렇기는 한데.
1: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거지. 어 뭐랄까 기념비적인 거니까.
0: 기념비적인 거지. 그렇지.
1: 못 버리지.
0: 그렇지. 내 아이 이름 새긴 돌잔치. 그거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1: 그런 거지 맞아.
0: 네, 그거 막 선물로 나눠주고 몇 개 또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2: 최여정 강성규.
1: 왜 아직 안 버렸을까? 이상하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물건은 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7158님. 아까 저희가 보자기 얘기했잖아요. 보자기는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 목에 두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잘랐어요. 라고.
1: 아, 이렇게. 아니, 아니, 우린 여기다 이렇게 줄 맞춰서 자른 줄 알고.
2: 두건처럼 머리라고. 앞머리를 그거대로 잘랐다고.
1: 아, 여기다가.
2: 아, 목에다가. 아, 그런 거였군요.
1: 너무 웃기다. 이현일님, 오늘 대문자 쩡티와의 대결인가요?
2: 오늘 조금 힘드네.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는 떠든 사람
1: 차여정 강성규
0: 2교시 시작했습니다. 2교시는 음악 시간이에요. 음악 퀴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꾸 추는 춤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0: 쿠폰 보내드릴게요.
1: 완전 느낌, 스키니진 느낌 완전 잘 살렸잖아.
0: 그랬어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지코의 아무 노래.

0: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최재현님. 샴디, 지금 히든싱어 8에 샴디 나오네요. 문세윤님이 살아남아서 3라운드인데 경연곡이 비행기예요. 크크크 라고 해주셨고, 이렇게 라디오를 하는 도중에 라이브로 이렇게 또 상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또 히든싱어 터틀맨, 우리 터틀맨 형님 또 편이어가지고 세윤이 형님이 지금 나오신 것까지 공개가 좀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아무쪼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민님, 샴디 오후 2시 텐션도 보고 싶어요. 그 시간에도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또 오후 2시에 또 컬투쇼 무려 약 5년 정도 했었습니다. 뭐 물론 일주일에 한번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나름 또 오후 2시에 이것보다 조금 높은 톤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안무 연습을 좀 다시 연습을 했고, 뭐 혹시 가비 씨한테 대접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 주시는데, 아이 말도 안 돼. 택도 안 됩니다. 가비 씨는 너무 프로 댄서신데 제가 춤으로 대적할 수는 없지만, 뭐 나중에 조금씩 연습하면은 가비 씨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댄서가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두영님, 샴디는 돌고래보다는 향유고래 점점점점이라고 보내주셨고, 아닙니다라고 급하게 또 보내주셨는데, 향유 돌고래보다 향유고래가 덩치가 더 크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내주신 거죠. 잘하겠습니다. 왜 뭐 흰수염고래 하시지? 향유고래가 더 큰 거예요? 뭐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달콤님, 머리를 식혀주는 것도 도움돼요. 저도 만에. 와, 노래까지 완벽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니나 다를까 맹목적인 칭찬이 왔는데 새싹이십니다. 우리 행복달콤님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거 새싹이라고 안 알려줘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새싹이신지. 그리고 사연 보내준 우리 박시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영어학원 관두고 수영 다닌다는 거 저예요. 수영 다닌다고 엄마께 바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초

안녕, 난 한혜라고 해. 한때 남친짤로 흥했던 훈남 래퍼였지만 현재는 와인 마시고 살찐 예능인이자 다이어트 전문 발라더

되겠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꽃잔등 찡긋하게 만드는 레모네이드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제가 열린음악회에서 무대 안무 소화하면서 꽃잔등을 찡긋찡긋 걸었던 곡이죠. 한해 문세윤 추 비행기 듣고 올게요.

한해 문세윤 추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찡긋 좀 한해 사연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대본에 좀 난감스러운 질문이 적혀 있네요. 다음 중 한해가 가장 찡긋핑이 되는 순간은 1번 아이돌 초대 손님과 챌린지 할 때, 2번 수요일 코너 자이로 드랍트 아트에서 자이로 연주에 감상평을 얘기하고 평이하다고 지적받을 때, 3번 벌써 1년 매끈촉촉 잘 부탁하네 0K 등등 한키라 스팟을 들을 때, 4번 도전 좀 하네 미션에서 실컷 먹은 다음 여러분 저 이거 무조건 알아요 꺼드럭대다가 실패할 때, 5번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칭찬받을 때, 6번 그냥 랩할 때 라고 보기 6개 주셨는데, 뭐 이거 보기를 빙자한 조롱 아닙니까 이거? 조롱이신 것 같고. 아, 다 민망하긴 한데 진짜 제가 좀 민망할 때는 이게 몸에 좀 수분이 생기거든요. 땀이 좀 이제 흐르는데 진짜 땀이 흐르는 순간은 아이돌 초대 손님과 챌린지 할 때 진짜 좀 그 땀이 좀 자주 나고,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좀 칭찬받을 때 조금 민망해요.

부장님이 핸드폰으로 어떤 여자분 사진을 보고 계시길래 옆에서 슬쩍 보니까 어때? 이쁘지? 하시길래 아이 제 스타일 아닙니다. 소개팅 안 할 거예요.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 30대 때야. 라고 하셔서 아주 머쓱했네요. 라고 하셨고 아 머쓱하네요. 이럴 때 괜히 안 당한 척하면서 아 그러니까요. 그 형수님 30대 때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렇게 안 얹은 게 어딥니까?

네, 그냥 머쓱하셔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살다 보면은 이렇게 머쓱한 순간들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찾아와요. 아무튼 정신 항상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머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레모네이드 쿠폰, 레모네이드 쿠폰 레코 보내드리고요. 한키라 인별그램에 제 TT 챌린지가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제작진 피셜 이것도 샜어? 1분 남짓한 영상 내내 약 7회 정도 찡긋거린다고 하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보시길 바라겠고, 트와이스의 TT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1년

0: 하든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7: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8: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라디오.
7: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불러주시면. 네. 네,
8: 아니요.
7: 아, 쉬시라니까요.
8: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7: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8: 트와이스 TT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찡긋 좀 하네 사연 만나보려고 하는데, 와, 요게 찡긋 좀 하네 사연에 올 줄은 몰랐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일단 미치겠네 진짜. 0537님. 여러분은 무려 화장품 광고를 하던 과거의 샴디를 아시나요? 아, 진짜 브로마이드까지 증정했던 슈퍼스타였다는 걸 아시나요? 저 어색한 웃음이 담긴 포스터를 수많은 여성들이 받아갔다는 걸 아시나요? 저거 찍을 때 어색하고 민망해서 코찡긋 5,000번은 했을 것 같아서 사진 보내봅니다.

정말 실제로 땀이 나기 시작하네. 아, 보이는 라디오의 사진을 또 아, 올려두셨습니다. 저게 뭐 약간 뭐 뷰티 광고, 화장품 광고가 아니고 치아 광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입이 너무

디렉션대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나고 저 때만 해도 올해의 남자 한 해 뭐야 나 진짜 왜냐면 제가 저게 왜 어색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 뭐 변명하는 시간 아닌데 알려드리면 저 때는 래퍼들이 화장품 광고하는 게 꿈도 못 꿀 때입니다. 진짜 저 하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무슨 래퍼라더니 화장품 광고를 한다며 뭐 그 이후로는 사실 많아졌고 그랬지만 아 정말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또 저 사진을 또 저희 그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오기 전에는 냉장고 옆에 떡하니 붙여두셔가지고 집으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 민망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아무튼 아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거 읽어야 돼요? 못 읽겠는데 아 제 의견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우와 세븐틴 민규 닮았어요. 저 사람 어딨어요? 라는 의견 주셨고 그 의견 다시 도로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망해서 발에 땀띠 났죠? 지금이랑 몇 킬로 차이 나나요? 라고 주셨는데 뭐 많이 차이 나죠. 뭐 웅이랑 뭐 몸무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십몇 킬로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부끄럽고 아, 찡긋쩍 한 해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아 굉장히 민망하네요. 민망하고 뭐 아무튼 이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게 이제 또 저 광고의 킥이 제 노래를 좀 개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브랜드명을 녹인 막 노래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지금 영상에서 사라졌을걸요. 아마 못 찾으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 그 노래가 진짜 민망한데 아,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브로마이드까지 이종을 또 증정을 하고 저거 다 없어졌나? 소지 같이 기침이 나.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쓱머쓱한 민망스러운 사연 보내주시고요.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께는 레모네이드 쿠폰 드립니다. 1부 끝곡으로 딘딘 피처링 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드릴게요.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0: 야, 이런 말 괜찮아.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3: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2: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4: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와 찡긋 좀 하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앞서서 제가 너무나 좀 당황한 나머지 사례가 걸리고 말을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직까지도 이 과거 공격이 오면은 조금 부끄부끄한 게 있어요. 아 찡긋 좀 하네 특집 맞는 것 같고 아 제가 또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너튜브에 한해 화장품 광고 영상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링크를 걸어주시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고 나중에 감상평 또 남겨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 제가 겪어온 길인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열심히 몰입해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찡긋 좀 하네.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겨우님. 카페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 또 오셨길래 활짝 웃으면서 저희 가게에 쿠폰 있는데 드릴까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정색하시면서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밑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근데 악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 좀 무심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거 좀 안 챙기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할 때 이런 쿠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또 되게 많이 구매하시면은 그 한 번 구매한 걸로만 또 새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립해가지고 하나 드릴까요? 했는데도 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이런 적립이나 이런 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너무 우리 겨우님 민망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윤성근님 지인이 놀러 오셨는데 애들 보면서 지갑을 꺼내길래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무슨 아유 용돈을 안 주셔도 돼요 했는데 돈이 아니라 명함을 꺼내는 거였어요. 순간 민망했네요 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지갑 꺼내신 분도 조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내가 용돈을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많이 망설이셨을 것 같고 지인이 좀 더 민망하실 수 있겠다. 이건 서로 쌍방 민망이다. 쌍망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4835님 7살 조카랑 돈가스를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돈가스를 시키면 밥이 조금 같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조카가 종업원에게 우리 이모 밥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큰 그릇에다 주세요. 라고 해서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조카들도 다 보고 있죠. 우리 이모가 얼마나 먹는지 평소에 양이 어떤지. 근데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글림컴퍼니에서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요동치게 할 뮤지컬 헤이그 공연 관람권, 호소력 짙은 보컬 양다일의 단독 콘서트 다일랜드 2016X 초대권을 드립니다.

애플, 사과, 사이다, 그리고 비니거, 식초 세 가지 향이 다 납니다. 칼로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도 마셔볼게요. 진짜 찡긋이 나오네. 바로 찡긋이 나오고, 제가 알기로 애사비가 다이어트 음료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칼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0ml면 그래도 용량이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꽤 칼로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또 막 설탕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칼로리가 높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놓고 제로는 아니겠지? 제로 칼로리는 아니죠? 제로 칼로리. 근데 이게 제로의 맛은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오차범위 저놓고 제로 칼로리는 아니겠지? 왕주민님께서 샴디가 말이 길어지면 불안해요 라고 하셨고, 김민희님께서 100ml에 5 정도 하지 않아요?

공기청정기를 사서 1년 정도 쓰고 친구한테 너무 좋다고 너도 사라고 자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필터에 껍질을 안 벗겼더라고요. 핫핫. 진짜 공기가 좋아졌었는데 라고 하셨고요. 그런 게 있죠. 진짜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들이. 원효대사 해골물. 실제로 아이오아이 세정씨도 이런 적이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그 건강 이런 보조식품 같은 것들도 실제로 뭐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이게 챙겨 먹었다는 이그 자체에서 건강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제가 좋아하는 와인도 비싸면은 이 맛있게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와인 마시는 자리에서 세윤 씨 와인에 소주를 조금 타고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 얘기를 했더니 아 역시 다르다 라고 했던 그 순간도 좀 기억이 납니다. 배송이님 웃으면서 인사하면 하루가 좋아진다 하길래 아파트 주차장에서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좀 1차로 민망했어. 1차로 민망해가지고 가시더니 되게 큰 포대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일회용 포대 같은 거를 가지고 이거 입으세요. 탑입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가지고 입는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탑을 안 입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팔을 안 꺼내고 팔을 안으로 하고 이게 탑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건가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관리사분께서 빵 터지셔가지고 팔을 꺼내셔야 돼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상태로 팔을 꺼내가지고 아 이렇게 입는 거구나 하면서 아 굉장히 좀 민망했었습니다. 아 탑을 입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우리 1904님도 조금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아 참 머쓱 찡긋 좀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5354님 바람 많이 부는 날 갑자기 돈 만 원이 날라오더라고요. 앞사람이 떨어뜨린 것 같길래 주워주려고 바람에 날리는 돈을 열심히 주었던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디오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뭔가 좀 찡긋좀하네. 연장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또 생방의 묘미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1954님께서 올해의 남자 한혜의 올해 오프숄더 썰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 피부과 한 번만 더 다녀와 주세요. 나 썰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라고 하셨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오프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탑을 스스로 좀 결박을 했는데 다음에 제가 피부과를 가게 된다면 아주 능숙하게 탑을 딱 착용해가지고 기다리면서 저 준비 다 됐습니다 라고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쵸?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프랭크 오션의 가스피드.

지난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걸어다니던 아내에게 차를 선물하기로 했다. 새 차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모델도 아닌데 차가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처럼 들떠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진다. 내일부터는 아내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본다. 아내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나는 내일의 맛, 철판 닭갈비.

잔나비 포니 듣고 왔고요. 오늘은 4931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차 나오면 89.1 맞추고 본드 발라놓 올게요. 남겨주셨는데 어유 감사드리고요. 또 차 안에서 듣는 라디오 매력적이죠. 아, 이 참 사연이 예쁩니다. 이게 뭔가 아내에게 이렇게 차를 선물해주는 우리 남편분도 그렇고 이런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설레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이런 아내분도 그렇고 참 예쁜 부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상도 편해지겠지만 그 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또 주말에는 근교 같은 데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철판 닭갈비 추천해드렸고요. 이런 춘천 이런 데 드라이브로 간 다음에 닭갈비 드시면서 뭐 좀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그레미님, 닭갈비 맛있겠다. 배고파요. ... 하셨고.

0: 먹고 와야 된다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 행복한 차 안에서 행복한 드라이브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코리안 테라피
3: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4: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한혜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내일의 맛 하기 전에 내일 서울에 비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779님께서 창밖에 보니까 벌써 비 내리고 있네요 이라고 하셨네요. 여의도 지금 현재는 안 오는 것 같은데 또 거기 계신 데는 비가 좀 내리고 있나 봅니다. 아무튼 내일 비 소식 있으니까 다들 비 조심

그렇죠. 오늘 끝곡 김수영의 빈티지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226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이별에 익숙해지는 일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던 첫 졸업식 날, 첫 직장을 나오던 날, 그리고 첫사랑과 이별하던 날엔 며칠씩 울기도 했는데요. 점차 만남과 이별에 익숙해지며 울지 않는 법을 배우죠. 근데 그 울지 않는 법에는 나중에

0: 기저귀
1: 금비.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마이앤티메리의 공항 가는 길, 박화요비의 그런 일은, 그리고 넬의 한계 듣고 왔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밸런스 나이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메이크 곡 만나볼게요. 첫 곡은 배우 이세영 씨가 보컬로 참여한 이찬혁 비디오의 공항 가는 길입니다. 이찬혁 비디오가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악뮤의 이찬혁 씨가 영상, 비주얼 아트워크, 그리고 전시와 같은 매체로 선보인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그 다음 곡은 폴 블랑코가 부른 그런 일을입니다. 폴 블랑코 버전은 좀 더 담백한 리듬과 멜로디로 세련미가 넘치죠. 마지막으로 김종원 씨와는 또 다른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백예린의 한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세영 씨가 보컬로 참여한 이찬혁 비디오의 공항 가는 길, 폴 블랑코의 그런 일은, 백예린의 한계.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출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하루에 첫 쉼표를 찍는 점심시간. 기쁘고 고민이 없어야 하는데 새로운 회의가 시작되죠. 안건은 오늘 뭐 먹지? 김치찜은 어제 먹었으니까 패스. 중식은 살짝 무겁고 설렁탕을 먹기엔 좀 덥고 콩국수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것도 패스. 뭐 먹죠? 여러분은 고르셨나요? 뭐 드실 거예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2816님께서 오늘같이 흐리고 후덥지근한 날엔 차가운 음식도 좋지만 속 뻥 뚫리는 베트남 쌀국수가 제격입니다. 아, 입맛이 침이 고입니다. 베트남 쌀국수에 옆에 이제 소스들이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저는 약간 매콤하게 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박정숙님께서 열무김치에 고추장 넣고 비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열무김치 진짜 너무 맛있겠다. 정말 열무김치만 있으면 저 그냥 밥 두 공기 그냥 뚝딱 못합니다. 밥 두 공기를 못 먹어요, 사실. 한 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님께서 저는 오징어 넣은 김치 부침개 바짝 구워서 먹고 싶습니다. 아, 요것도 안주로 너무 제격이거든요. 대낮부터 오징어를 넣은 김치 부침찌개가 땡긴다는 거, 부침개가 땡긴다는 거, 아, 이분 취향이 저랑 좀 겹치네요. 이 금주님, 순댓국 순대만 듬뿍 넣은 것에 주인장이 직접 담근 깍두기와 햇 양파 곁들여 먹고 힘내려고요. 오, 맛있겠다. 이 깍두기 국물 좀 넣어 먹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이실직고 할게요. 저는 국물 안 넣습니다. 저는 국물 넣는 거 안 좋아합니다. 색깔이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죄송해요. 황다혜님께서 냉면집 사장입니다. 오프닝곡이 냉면이라 신이 나네요. 흐린 날씨에도 찾아주신 손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 맞습니다. 또 이렇게 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이 여름, 이 계절에 냉면집 사장님들 안 계시면 저희 이 더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들 덥지만 화이팅해서 맛있는 냉면 많이 만들어주세요.

냉면 너무 먹고 싶네요. 비빔면이라도 끓여야겠어요. 요즘은 이 비빔면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는 가끔 이제 마트 가서 이 비빔면 고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은주님께서 비냉이 좋아요. 시원한 육수는 서비스로 달라고 하면 되죠. 굉장히 현명한 스타일이신데요. 김지영님, 냉면 너무 먹고 싶네요. 비빔면이, 이거 읽어드렸군요. 따끔따끔, 전 물냉이요. 삼겹살에도 물냉. 따뜻한 삼겹살에 또 시원하게 물냉 먹어야죠. 김주희님께서 냉면에 식초 한 바퀴 흐르륵, 겨자 톡톡 아주 맛나요. 근데 식초 안 넣는 곳이 있다네요. 네, 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식초를 저는 근데 넣을 때도 있어요. 약간 안 넣고 먹다가 한 후반부에 좀 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맛을 골고루 즐길 수 있죠. 9980님, 킴님, 평양냉면은 드시나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네, 또 여름에 또 이 친구 없으면 여름을

1358번님 치과 치료하느라 커피 못 마셨어요. 오늘부로 해방 시원한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아 이거 이 치료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 나가요. 8503번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8시 반에 와서 10시 20분까지 산에 오르고 골프 연습장에서 163개 풀 스윙으로 날려버리고 갑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데 카페인 수혈이 필요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손이 덜덜 떨린다고 하면 커피가 아니라 사실은 이 뭔가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닭가슴살이라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 드세요. 커피 드려요. 1947번님 여기 데프리카 필요해요 긴급 하셨습니다. 데프리카 대구라는 말씀이시죠? 대구 지금 거의 30도 가까이 갔대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더위 나고 계세요? 아 빨리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Balloon in Love.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내일 이 시간 풀기보다는 찍기 좋은 퀴즈들을 내드립니다. 저는요 화장품 리뷰, What's in my bag 이런 컨텐츠들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편인데 오늘

일을 넘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가방에 항상 지금 골무가 있다라는 점. 8417번님이 골무가 있다고요? 골무? 골무킴? 9506님이 볼펜이 없어요? 미키 볼펜 하나 장만해요. 아 그러게요. 집에 볼펜 많은데 꼭 필요할 때 볼펜이 없긴 하더라고요. 볼펜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왔고요. 저는 라디오를 위해 골무를 가지고 다니는 DJ 폴킴입니다. 필요할 때 없는 건 딱 질색이니까. 신혜정님이 립밤 있을 듯 립밤만 있게요. 립밤도 종류가 있습니다. 콜라겐 그리고 촉촉하게 보습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립밤 그리고 컬러 립밤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다닌답니다. 박혜진님이 그 정도로 쇼핑하셨으면 라디오 진심인든요. 오래오래 같이 해요 하셨습니다. 오래오래 가시죠 여러분. 김수현님이 일찍 점심 차려먹고 왔어요. 어플 콩에 알람 예약 걸어놓으니 가요광장 바로 나오네요. 반가워요. 어? 알람 설정 해놓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알람 설정. 0676번님께서 세무 대리인이에요.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5월달 내내 밤 12시까지 풀 근무 중입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나중에 그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 가비님 슈퍼 라디오에는 이렇게 주식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우리 세무 대리인 한번 초대해서 세무 관련된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 우리 5월달 세금 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저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9076번님께서 형 저 저녁에 첫 소개팅을 하는데요. 옷을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을까요? 면바지에 가디건 입을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소개팅하면 무조건 성공했을 것 같은 형이 결정해 주세요. 무조건 성공했을 것 같은 이라는 말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저는 최근에

0: 딱꾹 참 메디힐
1: 톤업 패드.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6702번님께서 정이라고 하자 오늘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아침에 몇 번 들었어요. 오늘 폴킴님 라디오 처음 듣는데 만나자마자 이 노래 나오니까 텔레파시 통한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아요. 자주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 우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해요. 김시연님께서 이 사연은 목을 좀 가다듬고 해볼게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아까 운전할 때 듣는데 박보검 씨인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김시연님의 사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운전할 때 듣는데 박보검 씨인 줄 알았어요. 아까 운전할 때 듣는데 박보검 씨인 줄 알았어요. 가급적 보이는 라디오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너무 좋다. 저 이거 캡처해주세요. 저 이거 제 거 SNS에 대들보처럼 하나 이거 걸어둬야겠어요. 김재현님이 보라로 봐도 박보검님 같아요.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김재현님의 보라로 봐도 박보검님 같아요. 보라로 봐도 박보검님 같아요. 박보검님 한번 나와주세요. 얼마나 목소리가 비슷하고 얼마나 외모도 닮았는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고요. 100% 제가 지겠지만 말이죠. 오늘 3, 4부에는 새 노래 주인공 연습을 발매한 흰 박혜원님을 만나봅니다.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기대해 주시고요. 혜원님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 FM에서 달달함을 맡고 있는 박보검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앞에 문자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7213번님 보라 켜봤어요. 폴버검님. 아, 나 괜히 한 것 같아요. 나

아니 좀 그냥 약간 방 이거 사고 약간 이거 잘못되게 와전돼서 저 혼나는 거 아니죠? 1108번님 안녕하세요. 박보검 팬클럽에서 나왔습니다. 꼭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요, 우리 박보검님 꼭 한번 나와주시면 제가 분장이라도 할게요. 네, 분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궁님께서 8개월 임산부예요. 뱃속의 아이는 낮은 음성이 더 잘 들린대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폴킴님 음성에 태동이 실룩실룩 난리네요. 우리 아기 잘 듣고 있나?

있습니다. 얼른 노래로 가득 채워주세요. 좀 전에 노래 나가는 동안 이제 리허설 연습을 사운드 체크를 하셨거든요. 진우님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와, 이 시간에 이런 라이브 가능한가요? 흰, 박혜원님과 함께하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가 곧 시작합니다. 저희의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어플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셔도 되고요. 또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재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서울

곳에 폴킴의 가요광장.

0: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1: 아 너무 감동이잖아. 저 F거든요. 감동이잖아.
0: 우리 잘 맞겠다 이런 거.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윤동원님이 흰하 흰하
1: 흰하 흰하.
0: 아 이거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흰하 흰하
1: 흰하 흰하. 예 그냥 그렇게 아. 귀엽게 하시면 돼요. 흰하 흰하
0: 흰하 흰하.
1: 예 흰하 흰하.
0: 정규민님이 회원님 박보검님을 옆에서 보고 계신데 실물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진짜 실물은 진짜 약간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0: 가지고 또 저거. 이름에 걸맞게 흰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옷 입고 왔습니다.
1: 제가 경험해 보니까 회원님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0: 고장나요. 고장나. 네.
1: 아, 받아들여.
0: 아, 차라리 괴롭혀 주세요.
1: 주인공 연습하셔야죠.
0: 감사합니다.
1: 버블티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흰님 인천 서구 출신이시던데 같은 인천 서구 주민으로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러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1: 그쪽 물이 좋은가 봐요.
0: 어머.
1: 거기 물이
0: 아.
1: 마셔봐야겠는데요.
0: 둘 놀랍네요.
1: 하나 네. 가볼게요. 둘 하나 공구님께서 보라 1열에 앉았어요. 저 혜원 씨랑 슈퍼스타 K 나갔었는데 에? 그때 현장에서 혜원 씨의 고음 듣고 완전 팬 됐어요. 비록 저는 떨어져서 지금 음악 학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지만요. 혜원 씨를 엄청 응원하고 신곡 나올 때마다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어요.
0: 어? 어? 진짜요?
1: 아시는 분일까요?
0: 아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익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1: 오디션 가보면 네네.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0: 너무 많잖아요.
1: 누가 누군지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이제 또 같은 이제 순번으로 붙어있다 보면 또 친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1: Dear 주인님

0: 주세요.
1: 네, 이 세상의 모든 청춘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말을 꼭 제가 노래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제목도 제목부터 좀 와닿게 주인공 연습.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걷고 있지만 네. 이 모든 발걸음의 연습들은 주인공이 되기 위한 연습이다라는 걸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연습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노래 처음 듣고 좀 어떠셨어요?
1: 아, 저는 멜로디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이제 가사를 받았을 때 가사 보고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할 때도 굉장히 울컥해서 약간 좀 쉬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사실 이 가사로만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아, 이 노래 정말 많은 힘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는데 네. 막상 이 가사를 제가 제 입으로 불러보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실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나를 위로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분명히 쉬어가는 그런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쉬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전혀 없습니다.
0: 편하게 숨을 쉬라고 하셨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 목이 턱턱 막혀요. 고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위에서 노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리허설 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네. 녹음하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리실 것 같아요.
1: 아니요. 저는 약간 제 스스로가 네.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는 편이어서 좀 꽤 많이 걸리는 약간 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타입입니다.
0: 아, 근데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게 제가 들은 소문이 하나 있거든요.
1: 네?
0: 또 가수들끼리 이렇게 소문이 돌잖아요.
1: 네네.
0: 박혜원은 노래를 세 번 하면 녹음이 끝난다더라. 그냥 거기서 좋은 거 골라내면 그냥 음원이 하나 나온다.
1: 낭설입니다.
0: 아, 진짜 근데 이거를 옛날부터 들었어요.
1: 네? 아니에요.
0: 그냥 이렇게 몇 번 부르면 그냥 녹음이 끝나 있다고.
1: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한 프로, 3시간 네. 반 정도를 녹음을 한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한 프로를 계속 연습하다가 제가 요

0: 번개로 해도 되는 거예요?
1: 아, 그럼요.
0: 아, 이거 스케줄 아니에요? 이거 번개로 해도 되는 거예요?
1: 아, 저 DJ인데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겠죠? PD님이 된다고 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0925님께서 어이구 팬도 뺏기고 노래도 뺏기고 볼킴님 라디오 하나 남았네요. 이건 뺏기지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괜찮아요. 그래도 저 목소리 박보검님 닮았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0: 네,
1: 됐죠.
0: 오늘 그 칭찬으로 네. 굉장히 하루 종일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 왜 하루라고 생각하시죠? 저 1년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0: 여러분 많이 칭찬 보내주세요.
1: 곽수빈님께서 어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한 시간 동안 울었었는데 주인공 연습 꼭 들으면서 위로받아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또 시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오늘 날씨처럼 그래요.
1: 네.
0: 오늘 날씨가 굉장히 지금 우중충하잖아요. 또 날이 안 좋을 때도 있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네. 해가 쨍쨍해질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수빈님에게도 정말 해가 화창한 날이 올 겁니다.
1: 좋습니다. 8934번님 저 혜원님 노래 들으면 늘 울어요.
0: 아,
1: 마음에
0: 왜?
1: 잔물결 일으키는 혜원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
0: 왜 우세요?
1: 아,
0: 저도
1: 와닿는...
0: F라서 누가 울면 울어요.

0: 그럼 저는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1: 에이, 아니에요.
0: 제이님께서 주인공 연습 챌린지에 가수 김종서님이 참여를 하셨던데.
1: 네, 맞아요.
0: 이분이 하고 놀랐어요. 어떻게 함께 하게 됐나요?
1: 우선 주인공 연습 챌린지를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회사 직구분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서. 네, 좀 열심히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어떤 콘텐츠로 많은 분들께. 네. 이 노래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네. 이 챌린지는 사실 제가 또 너무 존경하고. 네. 사랑하는 선배님들께. 네. 또 부탁을 또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고, 저의 주인공이신 선배님 이번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면서 이제. 네. 부탁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요.
0: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와 함께 챌린지 부탁드릴게요.
0: 안 그래도 정규민님이 폴킴님 주인공 연습 챌린지 부탁드려요.
1: 잘한다 잘한다. 혹시, 우리 팬들 잘한다.
0: 혹시 옥타브 아래로 불러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0: 제가 12키 내려가지고
1: 그냥 제가 다 맞출게요.
0: 아, 정말요?
1: 네.
0: 그럼 제가 라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1: 아, 그럼요.
0: 아, 이러면 또 신이 안 나잖아요.
1: 제가 화음 넣으면 되죠? 해주신다는데. 네.
0: 하겠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원곡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한번
1: 더
0: 말씀드리면서
1: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점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태용님께서 청계천에서 노래하시는 모습 봤어요. 야외에서 노래하는 거 어렵고 까다롭지 않으세요? 청계광장 공연 썰 풀어주세요.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준호님께서 버스킹 보니까 긴장 안 하시고 완벽했어요, 형님.
1: 감사합니다.
0: 시든 꽃의 홍수.
2: 아니.
1: 아 닉네임이에요?
0: 닉네임입니다.
1: 아 닉네임이 시든 꽃의 홍수.
0: 아니 홍수 때문에 꽃이 시든 거 아니에요?
1: 아 그 정도면 그런 거죠. 네.
0: 시든 꽃에 물을 주듯 그 미친 고음 부분 라이브 때 저는 노래 듣는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혜원님의 리액션 보면서 즐기시나요? 연예인 중에 누구의 리액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난 규현. 이게 무슨 말이죠?
1: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분들의 리액션을 볼 틈이 없습니다. 이 노래 너무 어렵잖아요.
0: 맞아, 맞아. 네. 인정, 인정.
1: 정말 이 모든 힘을 다 해내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리액션은 사실 마지막에 이제 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

0: 뮤지컬 연기 사실 제가 그 가사를 자주 잘 까먹는 이슈가 있어서 뮤지컬 연기는 사실 엄두도 안 나요.
1: 공감합니다.
0: 공감하시죠?
1: 아, 그럼요. 네. 가사는 항상 개사하는 거죠.
0: 있어야 돼요. 이 프롬프터 이 굉장히 네. 저에게는 생명 같은 존재라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뮤지컬 연기는 사실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 같고 네. 가능하다면 폴킨 선배님 이제 가요광장 하시고 휴가 가신다거나 이제 그러실 때 특별 DJ 네 뭐
1: 저
0: 네.
1: 휴가 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휴가 가고 싶습니다.
0: 괜찮으시겠어요? 저 듣고 괜찮으시겠어요?
1: 아 그럼요 나와주시면
0: 네, 한 달도 안 되셨는데
1: 지금 제가 오늘 말씀하시는 네네. 걸 들어보니까
0: 저 소질 있나요?
1: 대리 MC 가능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혹시라도 저도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네. 요즘 정말 다양한 뮤지컬들이
0: 맞아요.
1: 나오고 있는데 네네. 들으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혜원 씨한테 어울릴 것 같은 뮤지컬 넘버나 뮤지컬 이런 거 있으면 댓글이나 문자로 한번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를 괴롭히시려고
1: 그럼요 또 이제 해야죠.
0: 가만두지 않으시는군요.
1: 저작권 솔솔님께서 네. 두 분 모두에게 궁금해요. 내 노래 중에 이 노래 딱 한 곡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노래를 가질 거예요?
0: 왜 포기해야 돼요?
1: 나도 왜 포기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0: 벌써 슬퍼.
1: F구나.
0: 네, 내 자식들.
1: 아, 난 100원도 놓칠 수 없어. 아, 100원도 놓칠 수 없어.
0: 글쎄요, 나머지를 다 포기해야 되고 저는 네. 신곡이 나왔잖아요. 아. 주인공 연습 굉장히 결의를 다지고 이제 발매를 한 노래라 주인공 연습과 함께 다시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노래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박근태 형님께서 네, 써주신 맞아요. 노래라면서요. 우리 형님, 형님 저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0: 같이 먹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1089번님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1089님께서 예전에 한 행사에서 오늘도 응원할게 부르신 거 먼 발치에서 봤었는데요. 완전 반해서 드라이브할 때 필수로 듣는 노래가 됐습니다. 와, 너무 감사해요.
1: 이 노래 들으면 힘이 진짜 많이 나요.
0: 네, 이 노래가 또 특히 지금 다가오는 계절에 드라이브 하시면서 또 힘 네. 팍팍 채우시라고 운전 오래 하시다 보면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드라이브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네, 이렇게 구구절절, 구구절절. 본인의 노래를 또 들어달라고
0: 목말라 있다니까요. 네.
1: 6305번님께서 그럼 시든꽃 폴킴이 뺏어가도 돼요?
0: 가져가세요.
1: 아니요, 저 이거 못 불러요.
0: 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1: 저는
0: 가져가세요.
1: 저는 항상 뭐 골든이라든지 이런 논 시든꽃 이런 거
0: 내어드리겠습니다.
1: 이런 거 발매하신 분들 정말
0: 여러분
1: 안타깝게
0: 궁금하시죠? 폴킴 선배님께서 부르는 시든꽃 얼마나 감미로울지.
1: 자,
0: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이제 그만 말하시고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0: 네네. 아, 더 얘기하고 싶은데.
1: 방금 전에 1089번님께서 말씀하신 희네 오늘도 응원할게 라이브로 저희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인기에 고픈 이분의 이야기 들으셨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 고백할 겁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는 면접 봐요. 결제가 고민됩니다. 부축해주세요. 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응원과 함께 비타민 음료까지 보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다왕 희님 준비되셨죠?
0: 네 준비됐습니다.
1: 자 라이브로 청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할게.

0: 희님 발라드도 참 좋아하지만 목소리가 시원해서 밴드 사운드에 곡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이브가 더 좋은 가수! 아,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응원할게. 이런 노래는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야외에서 숲을 속에서 밴드

0: 이게 반려가 될 수 있구나.
1: 이게 그럴 수 있군요.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도 같아요. 어. 근데 다음에 황금 연휴 때 네, 오늘을 버텨내시고 버텨내시면 황금 연휴 때
0: 맞아.
1: 뭔가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0: 맞아. 그때
1: 큰 연휴를.

0: 조재였습니다.
1: 와, 소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성까지 예쁘시면 아유, 너무 반칙 아닌가요?
0: 아유, 저 더 반칙하고 싶습니다.
1: 그
0: 많이 이, 많이 노력할게요.
1: 그 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요?
1: 그 요 인갈요 이 요가 너무 좋아요.
0: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매의 눈으로도 지켜봐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아,
1: 좋습니다. 0071번님께서 회원님이 뮤지컬을 한다면 레베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레베카요?
1: 근데 레베카가 너무 해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레베카 무서워야 되는데.
0: 지금은 돌아와. 돌아와? 약간 돌아? 지금 우리, 지금 돌아와.
1: 우리 돌아가 볼까? 박현진님께서 명성황후요. 지금 머리 스타일과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자한 느낌으로. 네, 좀 덜 웃어야 될 것 같긴 해요.
0: 어쨌든 덜 웃는 방법으로. 네.
1: 경희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경희님께서 콘서트 계획 있으신가요? 콘서트 가서 주인공 연습 떼창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떼창 포인트는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모든 싸비요.
0: 이왕이면 네. 다 같이 불러주시면 제가 네. 이제 마이크 넘길 때 저는 좀 쉴 수 있잖아요.
1: 근데 넘기면 그 누가 불러요?
0: 제가 저번에
1: 불러요?
0: 콘서트 때 넘겼다가 네. 아주 크나큰

0: 방향이에요 지금. 검토 좀 해주세요.
1: 저는 진짜
0: 네,
1: 이분
0: 지금 이렇게 팬분들께서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치어업 해주시는데 네, 아직 할 말을 잃으셨어요.
1: 이분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엄마 같기도 하고. 김지영님이 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정 갑시다.
0: 너무 좋다.
1: 2487번님께서 아무쪼록 폴버검의 주인공 연습 챌린지 기대하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뭐 김민석 버전으로라도 한번 해볼게요.
0: 어머, 네. 너무 너무 감사하죠.
1: 자, 아쉽지만 저희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에요.
0: 얼마 얘기를 못하고 가는 느낌이라 네?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준비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1: 더 많았어요?
0: 네네네.
1: 아, 이럴 거면 뭐 그냥 풀로 1부부터 4부까지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주시면 감사하지만 원래 작별은 아쉬울 때 떠나야 되니.
1: 아, 맞죠.
0: 말을 못해.
1: 이러고 집에 가서 지쳐서 주무시는 거 아니죠?
0: 그럴 수 있어요.
1: 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0: 아, 네. 이렇게 폴킴 선배님의 첫 DJ이신 거죠?
1: 아, 그럼요.
0: 첫 DJ 가요광장에 나와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제가 첫 방송도 들었었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멀지 않는 날에 고정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주인공 연습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야망가 흰 박혜원님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폴킴의 가을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상품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니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황예진님께서 폴킴님 오늘 삼척 장미축제 오는 거 대기 중입니다. 먼 길 오셔야 되는데 조심히 오세요. 전 삼척 옆에 동해에 사는데 폴킴님 온다고 해서 출동 대기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저 오늘 이제 라디오 끝나면 바로 삼척으로 출동해야 됩니다. 가는 길이 먼데 우리 예진님 덕분에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셔서 꼭 저 보고 가셔야 돼요. 8628번님께서 폴버검 이제 가보세요. 아니 저 진짜 슬슬 걱정이 됩니다. 아 오늘 내일 가요광장에는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그분이 오십니다. 바로 패닉의 이적 선배님과 함께 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폴킴 아니 박보검의 On My Way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점심 차릴게요.

0: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톡 튀는 상큼한 시작! 기분 좋은 하루를 열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콜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나 안 보내, 아니 보내실 수가 없었죠. 제 목소리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1등상과 함께 아차상도 마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푸짐하게 드릴게요.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하세요. 금메달 그렇게만 보내주시면.

B형이라 계획을 세우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남편은 그냥 무계획으로 발길 닿는 대로 다녀오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지만 남편의 뜻대로 무계획으로 가보려고요. 한 번쯤은 새로운 경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이정아 씨, 남편에게 이번에는 맞춰주시는군요. 근데 제 생각엔 저도 제이라 잘 알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그냥 가자 하면서 이미 스마트폰에 채워 넣으셨죠. 메모든 아니면 내게 쓴 톡이든 무엇이든 해놓으셨을걸요. 만약에 숙소가 예약이 안 되면 여기로, 만약에 맛집을 가게 되면 여기로, 최소 10군데는 넣어뒀다에 제2형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 드립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세요. 다녀온 후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금일아 때 이정아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힘을 내어 미스터 킴 롤러코스터예요.

박지은 씨. 낮에 재택근무하면서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놔요. 퇴근과 함께 노트북이 꺼지기 때문에 6시 이후로는 라디오 들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노트북을 계속 켜놓았더니 사랑하기 좋은 날도 듣고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와,

얼마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감동을 받으셨기에 이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그렇게 덥다는 대구에서 에어컨도 없이 옥탑방 생활을 2년째 하고 있는 말단 직원인데요. 저희 회사 선배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옥탑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는 거 있죠. 집안 사정이 안 좋아 월급도 시골로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다들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고마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 와, 선배님들 진짜 최고입니다. 하. 우리 말단 직원, 우리 후배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뭔지.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5월 19일인데 올여름 아무리 더워봐라. 이분이 지치나. 그죠? 8176. 진짜. 금이라 때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보내드릴게요. 금이라 때는 본인이 드시고 건강기능식품은 하나씩 나누어서 선배님들 나눠드리세요. 제가 고맙다 그랬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아우, 기분이 다 좋습니다. 별, I think I, B, I do.

A는 아무 말이 없었다. 10초, 20초 전화가 끊겼다. 그 후 A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나도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몇 번 고민했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다. 몇 년을 아르바이트에 매진한 후 어느 정도 빚을 갚을 무렵 나는 다시 경찰 공무원에 도전했고 결과는 다행히 합격. 내 나이

아, 요즘도 그래요? 예전에 진짜 기억나네요. 전화기가 진짜 뜨거워서 볼에 댈 수가 없어서 막 아, 그랬었는데 그 전화기가 식어버렸군요. 이 경란 씨, 영화 만약에 우리 생각나네요. 아, 그랬죠. 그 영화도 정말 사랑하는 청춘이 두 사람의 현실 때문에 아, 남자분이 아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경란 씨. 팍팍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2: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가족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5210. 매주 화요일은 고등학교 친구 넷이서 러닝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한 친구는 편의점 알바 대타로 불참.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친구가 편의점 사장이니까. 또 한 친구는 오후에 갑자기 잡힌 야간 라운딩 약속 때문에 불참? 이건 이해 불가입니다. 이렇듯 약속에 대한 무게감이 제각각인데요. 정말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 러닝 모임이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제 생각엔 매주 화요일이 조금, 물론 운동 효과를 바란다면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러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뭐 연령대는 잘 모르겠지만 편의점 사장님을 하실 정도 연령대면 대충 한 40대라 잡고, 진짜 저녁 약속도 많고, 그 약속이 뭐 아마 그 라운딩 그분도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 쪽일 것 같거든요. 놀자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일 관련해서 저녁 때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2주에 한 번으로 좀 미루든가.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나쁜 게요, 벌금제예요. 벌금제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거든요. 아니, 돈 냈으니 됐지. 이거는 모임을 지속하는데 좋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50대라고 하셨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죠. 제일 바쁠 때고 저녁 시간 내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책 모임이 있는데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하나 매주 하다 2주로 바꿨는데 조금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금이라 때 한 잔 보내드리면서 이 모임 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건강도 지키고 진짜 건전하고 좋은 모임인데. 장범준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여름날

혁우의 Love Ya,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그 앞에 들으셨고요. 그 앞에는 장범준,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이렇게 세 곡 들으셨어요. 1451, 복귀하신 기념으로 누이께서 부르신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지? 신청합니다. 제목이 맞는지 헷갈리는데요. 요즘 푹 빠진 노래거든요. 꼭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요즘 곡도 나쁘진 않네요. 하지만 제목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커피소년 그리고 이금희. 한 곡 더 들을까요? 7513 정연옥 씨, 조영신 씨가 신청하셨거든요.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이상미 씨, 평소에 전화를 잘 하지 않으시는 아빠가 어제 전화를 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아빠가 별일 없지? 물으셔서 그냥 응! 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힘들면 말해, 혼자 견디지 말고 라고 하시는데요. 어릴 땐 몰랐던 아빠의 마음이

알고 둘은 모르네요. 아, 지금이야 뭐 세상 아름답고 예쁘겠죠. 싸워보기라도 하세요. 두 분이 뭐 문제가 갈등. 세상 괴로울걸요. 아이고 아이고. 456. 금이라떼 한잔 보내드릴게요. 옥탑방 앤 플라잉.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롯한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0: 3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5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나는 뭘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나에 대해 잘 알아둘수록 흔들리는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기분도 훨씬 다스리기 쉬워지거든요.

고민해보시고 저희와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잘 알게 되면 제가 더 가까이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잘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베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베페

주니의 무비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많이 시켜 먹고 그런 거 어떨까요? 소고기는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는요, 꼭 고기, 막 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양식집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회식을 하더라고요. 은하님께서 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식, 양식 좋고요. 아니면 삼겹살. 일단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승진 축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라고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심정희님께서는요. 저 회사 들어와서 첫 월급 받았어요. 그동안 적응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급여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첫 월급은 부모님 다 드리려고요? 오, 원래 첫 월급은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축하해주세요. 아, 또 이렇게 축하할 일이 많네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 심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첫 월급. 와. 아, 첫 월급 받았을 때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아, 근데 나는 그때 부모님 다 안 드렸는데 그때 선물은 드렸어요. 첫 월급

효린 창모의 블루문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낙낙 들으셨습니다. 이원희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2위와 9위 함께 만나봤는데요. 트와이스는 진짜 트둥이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적재 따뜻해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가사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로 떠올려 보세요.

사랑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건 당연해요. 두 번째, 내 손 잡아줄래요? 세 번째, 당신도 같은 마음인가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오티스 케인의 2024년 발매곡이고요. 제목은 Dance with You입니다. Dance with You, 당신과 함께 왠지 춤을 추고 싶다라고 속삭일 것 같죠.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까요? 사랑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건 당연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Can you take my hand, babe? 라고 외치는 거 들으셨겠죠? 내 손 잡아줄래요? Can you take my hand? Can you take my hand? 네, 유용한 문장입니다. Just give me a chance. 뭘 달래요? Chance를 달래요. 나에게 기회를 줘요. I wanna make it special.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고 Give you everything.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대요. 아,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요. I am looking at your smile. 나는 당신의 미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And it's no surprise that loves.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어지는 가사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분 좋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사랑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건 당연해요. 자, 뭐였나요? It's no surprise that love's on my mind. 맞아요. It's no surprise. 아, 놀랍지도 않다. That 이하가 라는 거죠. It's no surprise that love's on my mind. It's obvious. I'm thinking about love. 이 말과도 통하겠죠? 두 번째, 내 손 잡아줄래요? Can you take my hand? 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Can you take my hand? Can you hold my hand? 이렇게 take 대신에 hold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would you take my hand?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8902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통화 연결음을 스테이시의 노래로 바꿨더라고요. 제 앞에서 계속 스테이시 예쁘다 하는데 아, 뭐 어쩌라고? 스테이시의 Run to You 들려주세요. 아니 그니까요. 뭐 어쩌라고 진짜. 남자친구분들 왜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박경자님, 오늘만 꾹 참고 일하면 내일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베이비몬스터의 춤 신청합니다. 오, 내일 쉬는 날이신가 봐요. 진짜 부럽습니다. 우리 경자님 들으시라고 베이비몬스터의 춤 얼른 들려드릴게요.

0: 안 필요해. 왜? 나 요즘에 술도 진짜 안 마셔.
1: 와, 니 디프리의 여왕이었는데. 와.
0: 디프리의 여왕이라니.
1: 야,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막 애들 안 보내고 막 크, 막 후배들한테 전설이었는데.
0: 아, 옛날 얘기하지 말고.
1: 화면 많이 죽었네.
0: 옛날이지. 아, 무슨 소리야.

0: 한 걸로.
1: 예예 예, 알겠습니다.
0: 어떤 게 제일 변함이 느껴져요? 아빠가 되고
1: 이 아이가 자라서 뭘 할 때까지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가 있으면 이걸 해주고 싶은 게 당연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뭔가 좀 달리는 거죠.
0: 아 진짜 듬직한 뭔가 아빠 같네요.
1: 괜히 뭐 거절했을 일도 한다고 하고 기저귀값 벌어야 되고 분유값 벌어야 되니까
0: 갑자기 조금 슬퍼졌어. 열심히 기저귀값 벌려면 우린 내일도 만나야죠.
1: 예, 네. 내일도 오겠습니다.
0: 오늘도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했고요.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윤미래의 노래 들을게요. As time goes by.

0: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요. 김도현 씨도 진짜 꼴 보기 싫긴 하네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고 굳이 그 앞에서 아우 꼴 보기 싫어 앞에다가 대놓으면 갑자기 내가 악역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라디오에 와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은 봐봐요. 안은경 씨가 저는 제가 애교가 없어서 그런지 애교 부리는 사람 저도 짜증나더라고요. 공감을 해주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정다영 씨가 띠드버거 음료수 버전. 약간 어떤 때는 진짜 소름 끼칠 때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막 이것 좀 닫으세요. 이것

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절절한 감성이 가득한 데이식스의 노래. 예쁘긴 예뻤어. 지나고 또 보니까 예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고요. 데이식스의 뭐 또 이제 최근 히트곡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라디오 피플들은 무조건 그 주요 그 후렴구의 가사는 알 법한 그 노래입니다. 데이식스의 팬분들 많이 도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수요일 4부 별별 히스토리 큰별쌤 최태성쌤과 함께합니다. 류승모님이 큰별쌤의 얘기를 들으면 한 편의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하셨는데 주연 배우 큰별쌤의 모습이 궁금한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명구 씨가 식대 출근해야 돼서 방송은 못 보고 출근하면서 들을게요. 그 억지 조언에 너무 긁히신 것 같아서 유기농 밀가루와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빵을 놓고 갑니다. 만나게 되시고요. 식디가 라디오 DJ 중에 최고예요. 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또 소보루 빵을 이렇게 저에게 억지 사고 하시려고 놓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 아내분이랑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이렇게 또 빵으로 억지 사과를 하고 가셔가지고, 억지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막 함께 나눠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로 빵으로 이렇게 탁 또 맛있게. 네, 감사합니다. 명구 씨였고요. 7357님이 식대 어제 한해

0: 네, 마이데이예요.
1: 그 데이식스의 언제부터 팬이시죠?
0: 한 4, 5년 됐습니다.
1: 4, 5년 정도 되셨고. 데이식스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요?
0: Welcome to the show. 와.
1: 정말 빅 팬이시군요. 웰컴 투더 쇼 하고 마무리될

1번부터 운행이 제한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무엇일까요? 1번, 팀장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2번, 빠뜨러 나가버리고. 3번, 픽시 자전거 세계복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들은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고요. 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비 노래로 서유 5반의 비가 오잖아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박혜연 씨가 언복동 자전거 보내주셨고요. 혜연 씨 선물 드립니다. 아, 3344님 우리 와이프 배 짱커 라고. 그 자랑을 또 배 짱크다고. 3344님 선물 드립니다. 이대근 씨가 씨름 황제 이봉거 라고. 리을을 묵음 처리하면서 오답으로 그 역시 그 네임드 청취자의 어떤 그 그죠? 네. 위상을 또 뽐내고 있습니다. 씨름 황제 이봉거 좋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오로롱님, 이게 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결로 이 초밥에 밥알이 몇 개가 보내주셨습니다. 오로롱님도 선물 드립니다. 명휘 씨가 노래는 식디처럼 기세로 부르는 거. 그렇죠. 네, 명휘 씨도 선물 드립니다. 조하금 씨 휴대폰 찾느라 난리 쳤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거. 하셨고요. 네. 이구사님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은 언제나 내 거. 걸어. 잘 놀아주시. 장철민 씨 여보 화장실 청소는 다 했어. 다른 거 시킬 거 없어? 다른 거? 보내주셨는데 낚시 약속 있으신가 보다. 네, 철민 씨도 선물 드립니다. 5239님 거실에 옷걸이 실내 자전거 그리고 3619님 멜로디로 먼사 언저리 받아 너를 남기고 선물 드리면서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1부는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0: 차돌 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1: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2: 맞아요.
1: 진짜.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좀 귀여워 보이죠. 저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댕진.
1: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다.
4: 아, 재밌습니다. 오늘 오답 재밌어요. 백용기 씨 여 에스더의 홍해거 보내셨고, 참부건 미국 유명 배우 스티븐 씨가 보내셨고, 또 디스 문자들 김희수 씨 우리 남편 머리 짠 거. 3417님 전 여친 얼굴 겁나거. 3253님 언제 끝날까 우리 친구 소진이 이미지 관리하는 거까지. 자, 선물 저희가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수다 떨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 오늘의 미션, 학창시절에 했던 특별활동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미션이고요. 요즘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창제라고 한다고. 창제. 우리 때는 CA. 아, 토요일에 학교를 갖고 토요일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감상 부 첫 그 CA. 그래서 아, 좀 놀라실 수 있겠지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0: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소송을 하면 말이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누구?
1: 아이고,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낭만 닥터들에게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변호사부터 찾겠죠.
0: 그렇지. 이 변호사도 호흡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일반인이 변호사 A씨를 선임해서 사건을 맡겼는데 의견서 이거 작성하는 걸로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해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변호사 A씨가 미지급 수임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야.
1: 아니 뭐 그 소송을 맡기려고 했다가 소송을 당한 거예요.
0: 그렇으니까 졸지에 소송을 두 개나 하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답답해서 다른 변호사 찾아갔는데

0: 어떻게 보십니까?
1: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네요. 저 뭐 이렇게 자연스럽지?
0: 사람이 뭔가 이렇게 탈을 쓰고 하는 것처럼 너무 지금 아직도 지금 실시간으로 네.
1: 아, 기름칠도 안 해.
0: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옆에서 넣어주는 거 아니고요. 막 쌓여 있는데 그냥 꺼내가지고 좀 가고 있습니다. 네.
1: 와.
0: 자 이렇게 어쨌든 그 이세돌 형님 오셨지만 이제 또 미국에서 있었던 대결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국의 택배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어떤지.
2: So good, so good.
0: 좋다.
2: Yes.
0: 너무 좋다.
2: Hey, Robin. Don't steal human job, okay?
0: 로봇아.
2: Stop the steal.
0: 사람의 직업을 훔쳐가지 말아라.
2: Yes.
0: 이제 훔쳐가는 걸 멈춰라.
2: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0: Stop the steal.
2: Yes.
0: 계속 멈춰라.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 Good
0: 있습니다.
2: Good translate. Thank you so much, Mr. Joe.
0: 오늘 역시 통역이 좋다.
2: Awesome.
0: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시기 전에 오늘 또 점심 비가 오고 있잖아요. 점심 메뉴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I think
0: 나는 생각한다.
2: 짬뽕. 짬뽕.
0: 짬뽕이요. Yes. 짬뽕을 yes. 추천한다. 오늘 점심 메뉴.
2: Yes. Seafood 짬뽕. 해물 우동. 해물 짬뽕. I love it. Rainy day.
0: Rainy day. 비 오는 날에는
2: good.
0: 좋다. 해물 짬뽕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했고요. 감사합니다.
2: Thank you.
0: 네. 자,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들려드리면서 자, 안윤상 형님과는 내일 오전에 만나겠습니다. 빠바이.
2: Thank you.

0: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가정의 달이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유독 부모님 신청자가 많았는데요. 당연합니다. 청취자 가려받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솔로 다 커모! 커모! 다양한 식식의 분들 모두 환영하니까요. 고민 말고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말머리 퀴즈 달고 신청해 주시고요. 또 축하 사연도 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 8시 되기 전에 신나게 축하 축하 추해드리겠습니다. 정식이랑 옴냠냠 렛츠고!

0: 를 상담해주는 동아리였는데 동아리 선배 언니들이 맨날 강당에 저희를 집합시켰어요. 강당에서 맨날 바닥 보고 서 있었는데 추억이네요. 이게 무슨 추억이에요? 아니 또래 상담분데 기합을 줘. 0319님 선물 드립니다. 1853님 클래식 감상반이었구만. 예, 클래식 감상반, 음악 감상반은 그 잠 많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요. 강당에서 불 꺼주고 클래식을 들려줬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피곤했던 내 몸을 잠으로 활기를 줬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마 뭐 저는 그 교사 생활을 한 적 없지만 선생님들도 클래식 감상반 담당 정말 많이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봉어님, 저는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침낭에서 자는 거 보고 반해서 보이스카우트 가입했었어요.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구보 보장 출신입니다. 네, 참봉어님 선물 드립니다. 네. 소개된 분들 선물 드리면서 비오는 날에는 네 이 노래로 가야죠. 오래간만에 자 자신 있는 그 분들 다 나오세요.
1: 마음이 경건해지는 바로 그 팀 이름 야다고요. 마음이 울렁이는 바로 그 노래 제목 진혼입니다.
0: 어쩌면 데몰리션 노래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진원을 부르려면 원키로 불러라. 특히 우리 여학생이셨던 분들, 이 노래를 내가 이성 친구가 이 노래를 나에게 노래방에서 불러준 적이 있다. 조금 까졌던 겁니다.
1: 못다 했었던 우리 사랑 나눌 수 있게 마지막부터.
0: 자, 우리 그 형님들 그래 도전이에요. 오래간만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음 5위 안에 들었다. 소리 질러!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코리안 테라피
7: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축하 축하치요, 이젠 멈출 수가 없어요.
9: 축하는 어디서 꼴리진 않냐. 요마 호호호호호메이클.
8: 오늘도 마음을 다하는 축하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중동에 계신 안전전기공사 최철원 사장님의 조카분께서 7시 땡 하자마자 생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67번째 생신을 축하축하죠. 전기 형님 생일이십니다. 자, 실시간입니다. 애청자 세영씨 지금 둘째 순산을 위해서 입원하면서 대기 중이신데요. 선영씨는 지금 출산율을 올리고 정식이는 청취율을 올리고 건강하게 태어날 겁니다. 미리 축하축하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두 딸을 육아중인 장병권씨께서 언니 희지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근데 언니 이름은 희지고 동생 이름은 병권이에요? 자매인데?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나오지 않아서 방송국을 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돈 많이 세이브를 해드렸습니다. 정식이 최고죠. 희지 생일 축하축하죠. 지은이 오늘 방송 타면 앞으로 엄마 라디오 듣는 거 뭐라 안 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축하치고요. 이제 엄마랑 사이좋게 들어주세요. 축하축하치요. 4293님 댁 귀염둥이 8살 세진이의 생일입니다. 세진이 아침밥 맛있게 먹고요. 축하축하치요. 7890님 댁 아드님 제주 출신이라 육지로 고등학교를 보내놨더니 수학여행을 다시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엄마 너무 좋겠다. 제주도에서 재밌게 놀고 엄마 얼굴도 보고 가세요. 축하축하쳐. 잠실중학교 3학년 귀요미 김채원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축하 많이 받고 오십시오. 축하축하쳐.
9: 나도 축하는 어디서 걸리지 않네요.
8: 3부로 오겠습니다.
10: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워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0: 합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2: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1: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0: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병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쪽으로도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한남 나들목 쪽으로 답답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의 정체도 비슷한 구간이고요. 소요시간

0: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렛츠고 스톱.

0: 여행 어떠셨나요?
1: 일단 제가 그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요.
0: 어떤 실수를 하셨죠?
1: 광주 챔피언스 필드랑 그다음에 그 삼성 라이온스 파크 같은 경우가 햇빛 때문에 삼루가 홈팀이래요.
0: 아, 네네.
1: 근데 제가 야구를 잘 모르잖아요.
0: 그쵸, 그쵸.
1: 저는 삼루가 어웨이인 구장만 다녀가지고 당연히 거긴 줄 알고
0: 아, 저도 처음
1: 가장
0: 알았어요.
1: 네, 응원석의 중심에다가 자리를 딱 잡고 너무
0: 아,
1: 좋아했거든요.
0: 기아 쪽. 근데
1: 네,
0: 보니까
1: 근데
0: 기아 쪽 중심에서 LG를 외치신 거예요.
1: 이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에 앉아 계신 분이
0: 네.
1: 아빠라도 유니폼을 기아 거를 입고 애기 응원시키라 그래서 감사하게 유니폼 빌려줘서 저는 기아 열심히 응원하고 이진이는 LG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0: 좀그 이진희에게 악몽 같은 말을.
1: 네, 이진이 왈, 그, 자기의 승리의 기운이 기아 쪽에서 응원하면서 기아로 다간것 같다고. 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어제,
0: 일단은 또
1: 힘들었습니다.
0: 경기 결과도 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 그쵸.
0: 자, 이진희를 좀 일단 만나볼게요. 이진희 옆에 있나요, 혹시?
1: 네, 있습니다.
0: 이진아.
2: 네?
0: 이진아 어제 그 어땠어?

0: 이진이었고요. 이진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M 대행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1: 네. 네.
0: 이모 삼촌들이 저한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야구 얘기 그만하라고 계속 이렇게 이진이 상처받는다고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빠 응원 많이 해 주세요.
1: 네.
0: 네, 파이팅!
1: 파이팅!

0: 5시에 시작하잖아요. 일단 좀 처음부터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1: 6시에 시작하는 방송을 듣고 싶었다.
0: 네. 그래서 6시 시작하는 방송 듣고, 이제 7시부터는 쿨FM 고정.
1: 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또 어깨가 으쓱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도신님.
0: 네. 네.
1: 아니, 어떻게 그, 제가 좀 항상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도 대학교 1학년 1학기다 보니까.
0: 네.
1: 이성 친구는 혹시 지금 뭐 생겼나요?
0: 많이 춥습니다, 오늘.
1: 그렇군요. 일단 대학 생활을 또 충실히 하다 보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우리 그 도시님, 젊은 피 07년생 도전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의 바비님과 맞붙는데요. 도시님도 야구 좋아하세요?
0: 야구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어떤 팀을 응원하십니까?
0: 저 사자 좋아합니다.
1: 아, 또 그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삼성 네. 라이온즈의 또 팬이시고.
0: 네.
1: 삼루가 홈

0: 소망대르 훈장을 받았는데요. 바로 지난 주말 네 번째 한국인 수훈자가 탄생했습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망대르 훈장의 주인공
1: 바비.
0: 바비님 벌써. 정답은요?
1: 박찬욱 감독님이요.
0: 박찬욱 감독. 조금 자신이 없는 정답이었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벌써 3승입니다. 3승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좀 자신이 없었는데 한번 질러봤어요. 이번 코망대르 훈장의 주인공,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거장입니다. 대표작 올드보이를 만든 이 감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

0: 있어요.
1: 이즈니가 속상한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게 또 룰은 룰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이즈나.
2: 네?
1: 이즈나 꽝은 어쨌든 한번 뽑아야 돼. 그죠?
2: 네.
1: 이제 내일이랑 모레 내 보니까 아빠가 또 다 맞힐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까지 꼭 받아 가세요.
2: 네.
1: 네, 내일 보겠습니다. 빠빠이.
0: 빠빠이.
1: 네. 아, 조금. 아, 좋습니다. 네. 일단은 꽝이 나갔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왜 대학생도 학생인데 치킨이 좋아 피자가 좋아 안 하냐,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 이거는 조금 우리 그 멱살잡이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어린이 친구들에게 치킨 피자 선물을 좀 드리고 있고, 우리 그 도시님도 뭐 지금 학생이기는 하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칸 영화제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이대근 씨가 좀 바로 빠르게 독일의 수문장 올리버 칸. 양슬이 씨, 오늘도 뿜어내는 우리 부장님의 아밀라아즈. 조금 지저분. 네.

0: 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성과급 상한선 폐지, 제도화, 그리고 성과급의 배분 비율인데 상한선 폐지와 제도화에는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성과급 배분 비율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거든요. 노조는 이 세 개 사업부가 공통으로 받는 몫을 크게 하자는 입장이고 사측은 공통 몫은 작게 하고 세 개 사업부가 성과에 따라 받는 몫을 크게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 남은 쟁점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이제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오기로 했고요. 마지막 협상을 거쳐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노조가 투표에 붙이고요. 투표가 부결되면 파업을 하고 아예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관련 소식인데요. 마케팅 논란이 좀 있었고요.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BS, KBS, KBS 난 조정식.
4: 조정식의 FM댕진.
5: 네, 잠시 후 4부는 역사를 알고 들어도 재밌고 모르고 들으면 더 재밌는 시간, 최태성 쌤과 함께하는 별별 히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만날게요. 4부까지 잠깐 빠빠이.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5: 무서워, 너무 무서워.
6: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5: 갔어야 했어요.
6: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5: 이렇게 내려놔.
7: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무정란보다는 유정란이. 네, 좋습니다. 네. 자, 아, 오늘의 한는건 문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8910,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한 분께 최소한의 삼국지 책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 아버지가 제 여자들을 다 내보내서 여기저기 원망이 가득 차고 있사옵니다. 스스로 반성하십시오.
1: 왕에게 반성하라고요?
0: 야, 저 아버지 이방원 보고
1: 킬방원에게?
0: 반성하래, 반성.

0: 바로 이것입니다. 세자를 패하여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라.
1: 아하. 어머나.
0: 결국 태종은 자신의 손으로 세웠던 조선 왕조 최초의 적장자 세자를 자신의 손으로 패하고 만 겁니다.
1: 야.
0: 이 양녕대군이 패세자 된 건요, 책봉된 지 무려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미움과 안쓰러움과 증오가 교차했습니다.

0: 듣고 오기 전에 선생님 한능검 문제 한번 더 내주십시오.
1: 한국인이라면 한번 못한 항상 능력검 정시 문제 나갑니다. 수양대군은 이것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1. 계유정난. 2. 임진왜란. 3. 병자호란. 4. 6.25 전쟁.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8910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최소한의 삼국지책을 보내드립니다.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래는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0: 전혀.
1: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방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은 전혀 다르다. 어쩔 수 없구나.
0: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퀴즈 풀어봤는데 오늘 정답 발표해 주시죠, 선배님.
1: 네, 정답은 1번 계유정난.
0: 네, 계유정난이 정답이었고요. 오늘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과 큰별쌤의 책 최소한의 삼국지 받으실 분들 명단은 FM대행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큰별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자식이 웬수다. 웬수야.

0: 어척해서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1: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는

FM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여행의 시작과 끝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호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식단 파트너 특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0: 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1: 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했습니다. 한미숙 님이 식디 어제 남편이랑 조선왕조 이야기하다가 이겼어요. 별별 히스토리 큰별쌤께 배운 티그 좀 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최소라 씨도 오늘 재밌고 유익하게 듣고 갑니다. 빠빠이 남겨주셨는데요. 좀 비가 오는 아침이었는데 어떻게 FM 대행진이 좀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7시에 와서 아침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정다영님이 식디 오늘 시푸드 잼뽕 하셨는데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끝곡 GOD에 돌아와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까지 빠빠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그나마 정체가 덜했던 곳이 내부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성산 쪽으로 홍지문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고요.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암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도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도봉지하차도 중간지점에서 성수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도 일산 쪽이고요.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구리방향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답답한데 1시간 정도 예상되고요.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제2자유로 강매 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성산대교